화살같이 빠른 세월 묵은해를 전송하고 신년을 맞이하니 천증세월 인증수요 춘만 건곤 복만 가라. 후원초당 화계상에 이화도화 영산홍 철쭉 모란작약이 마- 화살같이

빠른 세월 묵은 해를 전송하고 신년을 맞이하니 천증 세월 인증 수요 춘만 건곤 복만 가라. 후원 초당 화계상에 이화 도화 영산홍 철쭉 모란 작약이 만발하고 창전의 구분오동 신엽이 자개하니 화자생기 군자택이요 춘광선도 기린가라. 월궁 항아 미인들아 너의 자태 좋다마는

입니다. 노랫말 중에 한자어가 많이 나왔는데요. 천증세월 인증수요, 춘만건곤 복만가라 이런 말이 있었죠. 이 천증세월 인증수라는 말은 하늘은 세월을 더하고 사람은 수명을 더한다 이런 의미고요. 춘만건곤 복만가라고 하면 하늘과 땅, 이 천지에 봄 기운이 가득하고 집안에는 복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의미이죠. 우리가 입춘방을 쓸 때도 많이 쓰는 글입니다. 신년을 맞이할 즈음에 감상하기 좋은 그런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들어보셨습니다. 노랫말 속에 화살같이 빠른 세월이라 했는데요. 연휴가 끝나고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 되면서 이 8월도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말 그대로 화살같이 빠른 세월이란 말이 실감납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논어 속 공자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장, 가장 나이 어린 제자인데요. 나이 차가 48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장이 관록을 구하는 방법을 묻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많이 들어서 의심을 없게 하고

후회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함이 적으면 관록은 그 가운데 절로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공자가 어린 제자에게 한 이 이야기, 시대는 참 오래됐어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이야기죠. 아주 조그마할 뿐인데 그걸 과장되게 말하고 쉽게 행동을 해서 후회를 하는 우리들에게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보되 말은 조금만 하고 신중히 행동하라 하는 공자의 이야기, 그 울림이 있어서요. 오늘 산책길 화두로 가져왔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 준비되어 있죠. 오늘 코너 이야기,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 준비되어 있죠. 오늘 코너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거문고 독주로 여밀락 1장 준비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여밀락은 지난날 이왕지 가악부의 첫 거문고 주자로 활동한 장인식의 거문고 독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분은 1908년 서울에서 태어나셨는데요. 1968년에 당시 중요 무형 문화재 종묘제례학 예능보유자가 되셨습니다. 송사 이수경의 탄법을 이어받아서 그의 검은고가락은 대점과 자출성이 특별하게 들립니다. 여밀락 1장 들려드립니다. 장인식의 검은고, 김태섭의 장구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화요일마다 읽고 있는 책이 크리스토퍼 로이더가 쓴 이토록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기에 나와 있는 완벽은 없다라는 글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완벽함을 중시한다. 그들은 완벽해라는 말을 칭찬으로 듣는다. 그들은 언제나 완벽하게 차려입고 완벽하게 화장하고 가지고 있는 자동차도 아이들도 완벽하다. 완벽한 직업으로 돈과 명예를 얻고 덤으로 완벽한 배우자를 원한다. 그리고 모두가 알듯이 완벽한 배우자는 이 세상에 없다. 무엇보다 완벽한 그 사람 역시 완벽한 배우자를 찾기 때문에 당신이 완벽한 배우자를 만날 확률은 더욱 낮다. 솔직히 말해, 당신은 완벽한 사람인가? 완벽은 없다. 주사위 놀이를 즐겨 하는가? 주사위를 완벽하게 던질 수 있을까? 아니다. 그럼에도 주사위 놀이는 재밌다. 그렇지 않은가? 자전거를 즐겨 타나? 자전거를 완벽하게 탈 수 있나? 아니다. 그럼에도 자전거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 체스를 두는가? 완벽하게? 아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체스를 즐길 수 있다. 수영을 완벽하게 하나? 춤을 완벽하게 추나? 요리를 완벽하게 하나? 완벽은 불가능하다. 음악 역시 완벽함에 도달할 수 없다. 모든 곡이 언제나 조금씩 다르게 연주된다.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호소력 있게, 더 느리게. 부디 완벽 타령은 그만, 스톱. 삶은 완벽하지 않고 그래도 괜찮다. 음악은 완벽하지 않고 그래도 괜찮다. 그냥 즐겨라. 카라얀은 완벽하게 지휘했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지휘자보다 훨씬 잘했을 거라는 생각은 버려라. 그것은 정말이지 너무 미숙한 생각이다. 당장 버려라. 그런 생각은 당신의 기분만 망칠 뿐이다. 아무리 슬퍼하더라도 카라얀이 다시 살아나진 않는다. 불완전도 음악에 포함된다. 음악은 오직 이 순간에만 있다. 오직 당신을 위해. 그래서 음악은 아주 독특하다. 당신은 음악을 다시 불러내 개선할 수 없다. 비눗방울처럼 오직 이 순간에만 존재하다가 그냥 사라져버린다. 정말 환상적이지 않은가? 오직 이 순간에만 눈에 보인다. 음악은 시간의 예술이다. 음악에 대한 당신의 추억은 매우 개인적일 수 있다. 어쩌면 당신은 특별한 순간에 중요한 사람과 중요한 장소에서 중요한 날에 그 음악을 들었을 테다. 생일, 결혼식, 장례식 또는 기념일에. 배경음악이 깔린 그 순간이 기억에서는 완벽해 보일 테지. 당신은 특별한 순간에 중요한 사람과 중요한 장소에서 중요한 날에 그 음악을 들었을 테다. 생일, 결혼식, 장례식 또는 기념일에. 배경음악이 깔린 그 순간이 기억에서는 완벽해 보일 테지만 분명 그렇지 않았을 테다. 이제 현실성을 조금 회복해 나의 불완전성 주장이 얼마나 완벽한지 증명해보자. 기억 속의 완벽한 순간에 사실은 아주 시끄럽고 너무 더웠고 당신이 너무 흥분했고 모깃대가 들끓었고 비가 쏟아졌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그 모든 나쁜 상황은 언젠가 기억에서 지워지고 완벽한 장면만 남는다. 주변 상황을 그냥 잊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훨씬 더 아름답게 기억된다. 뇌는 그런 일을 아주 잘한다. 나는 이것을 기억의 황금 덮개라고 부른다. 황금 덮개 덕분에 모든 일이 실제보다 훨씬 더 좋게 보인다. 고품질의 CD조차 완벽하지 않다. CD에 완벽한 연주가 수록되었다면 왜 굳이 같은 곡을 다시 녹음해 새 CD를 발매하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음악에 완벽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검고사한조의 창시자로 꼽히고 있는 백낙준류 검고사한조 들어보려고 합니다. 백낙준의 검고사한조의 출발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제시돼 있는데요. 부친의 구음을 옮겨 탔다 하는 설이 있고요. 또 가금산조를 검은고로 옮겨 탔다 하는 이야기. 그런가 하면 무속음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 이런 설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설 중에 한 가지만 옳다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이 모든 음악들이 백낙준의 검고사한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를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백낙준은 1920-30년대에 활발한 활동을 하셨고요. 그의 검고사한조는 김종기, 박석기, 신쾌동에 의해 이어졌습니다. 백낙준류 검고사한조 듣겠습니다. 허익수의 검은고, 홍석복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흥보는 본시 서름이 많은 사람이라 제비하고 이별할지 눈물보색이나 흘렸던 것이었다. 12제국 갔던 제비 9월에 발행하여 10월 초에 당도하여 장수전이 현신하고 셉기술을 점고하여 문서에 치부할지 촉국 갔던 제비는 제일 먼저 들어오고 중원 갔던 제비 둘째로 들어오고 우리나 제비하고 이별할지 눈물보색이나 흘렸던 것이었다. 12제국 갔던 제비 9월에 발행하여 10월 초에 당도하여 장수전이 현신하고 셉기술을 점고하여 문서에 치부할지 촉국 갔던 제비는 제일 먼저 들어오고 중원 갔던 집이 둘째로 들어오고 우리나라 왔던 집이 셋째로 들어갈지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 아리가 절둥거리고 들어온다.

사이면 살펴보니 서쪽은 지척이요 동해는 창업어 거굴러 춘용봉으로 올라가니 주저에게 덤도 나 항견도 어준 부부적 교바라보니 뭐 초동 너비 가는 배는 부거

가니 원폭풍대미 이간이냐. 수명살 명량한대여 불성청원 악비래라. 나르고는 저기라기 달순을 뺀다가 울고 수루루 파 퍼라라. 1.2점 떨어지니 평론하니 그하지야. 백구백도 적을 지어 청파사계 왕의 내거니 서양천이 정근으로구나 휴연봉을 흥북광능며 들어가니 25년 다녀온 거지 반.

전하게 난 줄을 물고 시루어르둔둔한 방으로 펄펄 날아든다. 들보에 올라간 여 제비 말로 온다. 지지지지 주지주지 거지 연지 배원 악지 철지 은지 함지 포지 우지 빼드드드드드드 흥보가 보고 좋아라고 얼씨구나

흥보제비에게 뱃날에 나가지 말라 했는데 그날 나갔기 때문에 구렁이에게 화를 당했다 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죠. 다음에는 날짜를 잡아줄 때 나가라 하면서 흥보제비 출발하게 되는데요. 흥보네 집을 향해 갑니다. 흥보가 중에서 제비노정기 들으셨는데요.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8월 중순 무렵이면 대부분 휴가를 다 마치고 돌아오시던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디 좋은 곳 다녀오셨는지요? 이제 연휴도 끝나서 마치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 돌아왔는데요. 새롭게 시작된 이번 한 주도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형식의 음악을 함께 감상했습니다. 종묘제례악을 전자음악으로 재해석한 곡입니다. 해파리의 연주로 진찬을 함께 들어봤고요. 9832번 쓰시는 분께서 저희 오프닝 곡을 듣고 나서 어느 한적한 숲속에 들어와서 이어폰 끼고 듣는 기분이라고 아주 기분이 좋게

0: 분이십니다. 한국 실험연극을 대표하는 연출가 김아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 우리 연출가님은 1986년에 연출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정말 아주 활발하게 작업을 네. 꾸준히 해오고 계신데 네. 이제 조만간 9월에도 신작 앞두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1: 네네.
0: 네. 그러면은 지금 한번 제가 그 연수를 따져보니까 40년이잖아요.
1: 네네네.
0: 40년 연출 인생도 예를 들면 이렇게 앞두고 있는 신작이 있을 때 여전히 설레시고 그러십니까?
1: 아유, 당연히요. 네, 처음 하는 작품하고 거의 같습니다, 기분이.
0: 아, 네. 그렇죠. 매번 새로운 작품.
1: 매번 새로운 작품이고,
0: 그렇군요.
1: 또 매번 마지막 작품이 될 수도 있고.
0: 아, 그럴 수도 있죠.
1: 네네.
0: 네. 그러면은 처음 연출을 시작하실 때와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른 이후에 변하지 않은 것과 변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글쎄, 저는 그 시간, 흐르는 시간을 네. 잘

0: 어떤 작품을 만들어 왔는지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1: 네.
0: 한국실험연극의 산실인 연극실험실 해화동 1번지의 창립 멤버이신데 그때가 연도를 보니까 93년도예요.
1: 네네.
0: 그러면 와, 이 실험연극이다라는 말 자체가 실험적이고 너무 생소하고 새로운데 기존에 하던 연극과 이렇게 다른 연극을 좀 만들어보자 했던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1: 이유는 아니고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연극을 대하는 기본적으로 연극을 하고자 했던
0: 네.
1: 첫 뭐라 그럴까 마음이라고 그럴까 예. 그 다음에 제가 보는 세상을 제 나름대로의 형식으로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보인다는 것 그거 자체에 굉장한 그 중점을 두고
0: 네.
1: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또 대체로 제가

0: 사람이 정말 연극이 뭘까? 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거고, 네, 그런 것 같아요.
1: 네. 네. 아, 근데 그게 답인 것 같네요. 진짜 실험적이다 하면 뭔가 되게 모호하지만 이상적인 무엇처럼 상상이 되지만 나다운 네. 거, 네, 네, 내가 네. 세상을 바라보는 형식을 표현하다 보니 그게 사람들이 새롭다 했다.
0: 네네네. 네. 그렇죠. 새로운 아.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1: 네. 네네. 아, 너무 좋은데요, 대답이. 근데 그런 거 하면, 근데 계속 새로운 거를 뭔가 목적화하지 않으셨다고 하시지만 늘 뭔가 그 처음에 있으셨던 건 맞는 느낌인 게요. 95년에는 당시에 이런 개념 없었을 겁니다. 젠더프리? 이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용어일 텐데 이디푸스와의 여행이라는 작품에서 그러니까 남명렬 배우, 그러니까 남성 배우에게 여성 역할을 맡기신 네. 거죠. 네.

0: 모습이 보여요. 예, 그런 보이는 배우였어요. 근데 처음 만남이었거든요. 예, 제가 이제 대전에서 공연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한테 인사차 온 배우였는데, 이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죠. 예.
1: 그 배우님은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이셨나요?
0: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워했지만, 그래도 작업을 이렇게 새로운 작업을 한다는 어떤 그게 굉장히 있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1: 그렇죠.
0: 아뭐
1: 반갑게.
0: 도전해 보겠다 뭐예 반갑게 그랬습니다.
1: 와,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뭔가 그것을 의도하고 시작했다가 아니지만 그 작품에 몰입하고 집중하다 보니 그렇게 연결되는 그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당시 이제 과거에 연출가님과 관련된 신문 기사 제목을 보면 파격의 연출가 막 이렇게 쑤시거.

0: 어떤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의문이 계속 드는 거죠.
1: 네.
0: 예. 네. 그래서 리뉴얼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진전하는 방식 혹은 조금 더 깨는 방식
1: 네.
0: 이런 것들은 뭐지? 이렇게 그래서 실험은 뭐 저를 떠난 어떤 대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깨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내 연극이 나다워지면서 동시에 새로워지는 그것이 뭐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1: 네.
0: 저는 깊게 그런 부분을 성찰했어요. 나를
1: 아,
0: 연구하는 거.
1: 예.
0: 내가 했던 작업을 다시 되돌아보고 재구성하고 새로운 방향을 보고 또 금방 보여요.
1: 아, 얼마나 축복입니까?
0: 네.
1: 네. 아.
0: 그러다 보니까 뭐 매번 막 기쁜 마음으로 또 부풀어서
1: 네.
0: 예, 작업을 했죠.
1: 아니, 그 실험의 대상이 무엇인가라는 거는 새로운 지금 질문을 던져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롭게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0: 네, 자신이다.
1: 나이다.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신, 그러니까 연출가님의

0: 그런데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대사가 한마디 없는 소위
1: 네네.
0: 비언어극. 이거든요. 이 작품도 이미 19년에 시작을 하신 건데
1: 네네. 네네.
0: 이건 어떤 작품일까요?
1: 아, 페터 한트케의 침묵극인데요. 페터 한트케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가 희곡을 쓴다면 나는 침묵극을 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다른 뭐 침묵극이 아닌 작품도 썼지만, 저는 이 텍스트를 굉장히 오래전에, 사실은 93년도 초에 발굴을 해가지고 한번 워크샵 공연을 거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작으로는 2019년 말씀하신 그해 했는데, 페터 한트케 노벨 문학상 작가죠. 예, 그 작가의 작품이고 침묵극이고, 제가 침묵극을 그 이전부터 몇 편을 했었어요.
0: 아, 그런가요?
1: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언어가 없는 연극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작품이 사실은 인간 군상, 어떤 광장을 지나치는 400여 인간 군상을 그린 작품이에요. 말없이 지나치는. 그게 이제 작가가 광장에서 앉아서 구경을 하다가, 생각을 하다가 지나치는 사람들을 그대로 썼대요. 예, 그래서 한 편의 희곡을 완성한 거예요. 짧아요, 그것도. 왜냐하면 등장했다 지나간다가 끝이니까,
0: 그렇죠.
1: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 지나간다. 근데 이제 그 텍스트가 그렇게 열려 있어서, 누가 들어왔는데 지나가고 있다, 400여 인간 군상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나

0: 굉장히 같다는 거.
1: 네.
0: 그게 뭐냐면 동시대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작품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이게 동질이었다.
1: 그렇죠.
0: 네.
1: 네.
0: 그래서
1: 와.
0: 작업에 따라서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1: 표현하는 방식이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달라지겠네요.
0: 네.
1: 그 어떤 작품에서는 색다른 음악을 더해서 연출하시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작품에서는 아예 소리를 덜어내서 연출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0: 네네네.
1: 연출님에게 있어서 연극에서 소리는 어떤 의미로 보통 사용을 하시는지.
0: 그거는 소리는 사실 굉장히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소리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무례정거장의 경우 거의 음악은 한 곡을 쓰고 한 곡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무대 세트는 수도관에서 흘러내리는 일정하게 똑똑 떨어지는 수도관 하나 설치해 놓고 그게 무대 세트의 전부였어요. 그 또한 소리였죠. 물이 똑똑 떨어지는 매우 일정한 시간. 그런데

0: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 연주로 쇼팽의 왈츠 19번 가단조 함께 들었습니다. 아, 이 곡을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1: 아, 워낙에 좋아하는 음악이고요.
0: 네.
1: 최근에 공연했던 우리가 서로 알 수 없었던 시간에 제주도 공연이었는데 제주 네. 돌문화공원
0: 네네.
1: 마지막 곡이었어요.
0: 아, 네. 또 인연이 있는 그런 네네.

0: 그래도 너무 유명해서 또못 읽으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
1: 사실은 이 작업은 그 맥베스를 소재로 해서 맥베스 이야기가 커다란 시줄이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은 인간 본성의 누구나 갖고 있는 보편성, 탐욕적이고 권력을 취하려는 어떤 과도한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 내면에는 그런 그 비극을 불러오는 심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작품에서 전쟁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테마가 되고 있는데, 예. 만 3천 년 전에 시작된 전쟁은 현재도 진행
0: 맞아요.
1: 중이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지금의 그것들을 보면 앞으로도 분명 인간은 전쟁을 하고 사람을

0: 선생님의 맥베스가
1: 아.
0: 이 피아니스트는 현대 복장을 한
1: 네.
0: 배우예요.
1: 예.
0: 뮤지컬 배우로 유명한 송영준 씨가 하는데
1: 네.
0: 이두 분의 이렇게 대사를 쫙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름다운 셰익스피어 대사에 매우 비극적 인간의 모놀로그가 들리는 거예요. 심리적인 대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이중창으로 계속 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각의 세계를 열어주죠. 그냥 음악이 아니라 음악인데 이거는 언어가 있어서 기호고, 그 다음에 의미이고, 그런데 내면이고, 철학이고, 뭐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로 막 이루어지는 그런 연극이라서, 꼭 보셔요.
1: 아니, 그러니까 연출가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더 빠져들어가지고 안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아니, 캐스팅 잠깐 언급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0: 네.
1: 완전 명배우들이 엄청 함께 작업을
0: 네.
1: 하시네요.
0: 네. 제가 명배우 복이 있는데, 제가 명배우는요,
1: 예.
0: 대체로 길에서 죽습니다.
1: 어머, 웬일입니까? 길에서 명배우를 줍다니요.
0: 아니, 왜냐면,
1: 예.
0: 제가 길에서 죽은 1호 배우가 최민식 씨예요.
1: 예.
0: 네, 최민식 씨를 시작으로 해서
1: 예.
0: 에코스의 앨런 캐스팅을 했고, 예, 그게 성공작이 됐죠.
1: 예.
0: 그분의
1: 와.
0: 우리 남영렬 배우도 말씀드렸지만
1: 예.
0: 대전에 무대 위에서 죽었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 찾아온 거.
1: 네.
0: 이번에도 피아노 치는 배우를 그렇게 구하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1: 예.
0: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공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는 후배 영화 배우가
1: 예.
0: 여자친구인데, 그 친구가 바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한테. 선생님, 저 피아노 치는 남자 배우 알아요.
1: 예.
0: 그래서 이름을

0: 보니까 성실한 연출가 1호 그러면 김아라.
1: 예. 아주 중요합니다.
0: 네네. 그다음에 연극을 막 빠져서 만들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연극이 이제 인생 같은 거예요. 일상이 없어지고 그냥
1: 그러겠네요.
0: 연극에 대한 생각, 연극을 뭐 만들고 있거나 쓰고 대본을 만들고 있거나 그다음에 사람을 모아서 캐스팅을 하고 뭐 연습을 하고 있거나 공연을 하고 있거나 하면은 1년이
1: 가요.
0: 지나가요.
1: 네.
0: 그리고 그게 4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연극을 하는 행위에서 행위에서 기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연극은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은 실패다.
1: 네. 그럴 수 있죠.
0: 불행한
1: 예.
0: 거다.
1: 네.
0: 그래서 내가 연습장에서 찾아야 되는 것은 기쁨이다.
1: 네.
0: 그리고 그 기쁜 마음이 창조의 원동력이어야 한다.
1: 예.
0: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정말 마음을 먹고 제 마음의 순화 작업을 막 하면서 이 즐거운 작업 공간을 만드는데 아주 노력을 했어요. 지금도 저희 연습장은 이 비극적이고 뭐 이런 걸 하면서도 깔깔깔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나의 가장 큰 관심사고, 내가 성찰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고 싶을 때 이런 어떤 보편성이 있어서 같은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뭔가 대화할 수 있고 같이 바라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지금까지 던져왔기 때문에 작품 생산이 가능해서 연극이 그래요. 예, 연극을 하는 사람.

0: 변함없이
1: 응원드리겠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김아라 연출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1: 7426번 쓰시는 분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 질문을 던지는 연극 말하지 않는 것들의 언어가 들릴 거라는 연출가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고요. 2242번 쓰시는 분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권선정의 대금연주로 별에게 소원을 첫 곡으로 전해드려요.

비슷하죠. 앞선 명창과 예인들이 지나온 숱한 실패와 또 고민의 궤적이 다 밑거름이 돼서 비로소 오늘날 깊고 정갈한 그 소리의 결이 완성된 거니까요. 남의 경험을 귀하게 여길 줄 알면 내 삶의 방식도

나비의 노래와 연주로 꽃들의 노래 전해드렸어요. 6642님께서 더위는 잊어도 되는데 잊지 않고 또 찾아오고 남의 실수에서 나를 배우고 남의 좋은 일을 따라해보는 삶을 배워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 예전에 사회초년생 시절에 그 회사에서 부장님이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을 다 경험할 수는 없고 다 경험한 뒤에 깨닫기에는 너무 삶이 유한하고 소모적이다. 그러니까 먼저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하는데 그게 책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도 그 말 들으면서 참 인상적이었는데 살면서 더 그 말을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뭐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음악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문자를 통해서도 참 많은 것들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배워갑니다. 김인설님께서 연휴가 있어서 그런지 오늘 월요일 같아요 하시고 6642님께서도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만큼 또 이번 주 금방 휙 또 지나갈 거예요. 월요병 없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1178님께서 토요일에 세종 수목원에

것 같네요. 사진 잘 봤어요. 고맙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 화요일도 일부에는 변함없이 쉼 그리고 한옥찻집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정우성의 산책하듯 가볍게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어요. 모든 일들이 마라톤이나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산책하듯 가볍게 뛰거나 걷는 정도라면 좋을 텐데요. 마음만이라도 산책하듯이 가볍게 돌보라고 말하는 작가의 이야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 궁금한 건 못 참지. 오늘은요. 자주 입는 청바지의 세탁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충은 왜 여러분의 연주로 동경 전해드렸습니다. 아, 이 곡 들으면서 정말 그 밤하늘의 별꽃을 한번 떠올려봤어요. 이렇게 총총총총 떠있는 그 별들을 별꽃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 참 예쁘다라는 생각하면서 아, 별꽃, 밤하늘 한번 올려다보면서 찾아봐야겠다 싶네요. 0750님 출석 합니다. 이렇게 또 찾아와 주고 계시고요. 7740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두꺼비님께서 한 주 시작 웃고 삽니다 라고 하시면서 아, 그 동자승 조각상 아, 정말 그 눈웃음 이렇게 지어져 있는 귀여운 동자승 조각상 사진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영디바라기님께서 연휴 다 잘들 보내셨어요. 비가 그치니까 덥네요. 더위 끝까지 조심하시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 함께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정말 다시 여름이 끝나지 않았음을 제대로 또 보여주고 있는 듯하네요. 오늘 낮 기온 보니까 30도 넘어서는 지역이 대부분이네요. 울릉도 독도 29도까지 오르는 지역 빼고는 다들 오늘 한낮 기온 30도 넘어서는 더위가 다시 또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대기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곳곳으로 또 소나기 소식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 경남 쪽으로는 또 큰 비가 쏟아져서 피해를 입기도 했었는데 아, 더 이제 큰 피해는 없기를 바라면서 골고루 좀 적당히 내려주는 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미의 노래로 너는 꽃이 되어 듣고 올게요.

한옥 찾지?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루에는 하루치의 목표가, 1년에는 1년치의 목표가 있죠. 개인의 역사와 인류의 진보는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루하루, 느리지만 분명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멈추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이것 하나는 꼭 잊지 마세요. 제 아무리 뛰어난 역술가가 당신의 운명을 풀어준다 해도 그건 결국 그의 말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가장 잘 알고 언제나 책임져야 하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누군가의 달콤하거나 불길한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외롭고 불안한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사나운 일진에 기진맥진해진 날이라도 마침내 돌아와 스스로를 다정하게 뉘어 쉴 수 있게 해줄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이니까요.

얻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알았으니 하루하루 산책하듯 가볍게 걸어보려고 합니다. 대체로 걷고 때로는 신나게 달리고 지치면 편안히 쉬면서 가볼 생각입니다. 아직 이렇다 할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어도 결코 포기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참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정말 좋아하는 일에는 퇴로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 법이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약간의 의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깨에 힘을 좀 빼보고 지치면 잠시 쉬어가고 내키면 달리는 산책처럼 완급 조절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가장 잘 알고 끝까지 믿어줄 사람, 결국은 나 자신일 텐데요.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산책하듯이 가볍고 또 유쾌하게 걸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정

김소라우의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일어나리라 전해드렸어요. 우리가 사는 아름다운 나라, 우리 모두 손잡고 나가자. 다시 일어나라. 새로운 날을 위해. 아, 저는 이 곡 들으면 그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일어나리라 전해드렸어요. 우리가 사는 아름다운 나라, 우리 모두 손잡고 나가자. 다시 일어나라. 새로운 날을 위해. 아, 저는 이 곡 들으면 그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이 음악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희망을 느껴보셨기를 바랍니다. 2219님께서 새싹 문자로요. 잘들 지내셨죠? 무탈한 게 최고죠.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일이 더운데 버른 채송화 속에 푹 파묻혀서 꽃내음 가득 맡으면서 화분 따고 있어서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기르는 꽃인데요. 2미터가 안 되는 분홍 꽃잎이 5장인데 이게 분홍 별 같아요. 하시면서 아, 죄송합니다. 보내주시고 발코니에 꽃들이 여주줄기랑 포도줄기랑 서로 보듬고 하늘로 오를 듯이 재미나게 바람이 그네를 타고 있다라고 표현해 주시면서 새싹 문자라서 처음 오셨나 보다 했더니 아, 1년 6개월 만에 들어보는 음악마루 너무 고맙고 반갑고 희망을 주는 노래와 소식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아, 번호를 바꾸셨군요. 1년 6개월 만에 정말 궁금했어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잘 지내고 계시다고 이렇게 문자 주시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자주 이렇게 또 소식 전해주세요. 자, 1부 끝곡은요. 이경아 외 여러분의 연주로 나비의 꿈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속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자, 그리고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한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되고요. 또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라는 앱이 있는데요. 한 번만 내려받기 해놓으시면 그 이후부터는 클릭 한 번만으로 편하게 청취 가능하세요.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 공간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디바라기님께서 2부 그 여는 음악 있잖아요. 저희 멘트와 함께 그 오카리나 소리 언제

님을 그리워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그 심정이 느껴지셨을까요? 수심가 듣고 오셨는데요. 최광일의 피리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2993님께서 새싹 문자로 오늘 선곡이 너무 좋아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아, 저희가 방송 이제 2시간 거의 끝날 무렵이나 끝나고 선곡표 쫙 올려드리는데 지금까지 전해드린 곡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1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예고 없이 곤란하고 난처한 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죠. 얼마 전에 경남 양산으로 향하던 고속버스 안에서 몸이 좀 불편하신 한 승객이 용변 실수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승객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텐데 이 버스가 휴게소에 멈춰서자 버스 기사님께서 망설임 없이 승객을 직접 모시고 가서 몸을 정성껏 씻겨드렸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승객 한 분도 주저없이 손을 보탰고요. 인근 매장으로 달려가서 새 옷을 사와서 갈아입혀드리고 빗속에서 우산을 씌워가면서 안전하게 다시 버스에 모신 건데요. 기사님 역시 마지막까지 좌석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방석을 깔아주면서 불편한 기색 하나 없이 정말 승객의 마음까지 다정하게 보살폈다고 해요. 누군가에게는 선뜻 손 내밀기 힘든 일이었을 텐데 타인의 곤경을 외면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온몸으로 껴안아준 이 두 분의 선행에 그 내용을 보는 참 울컥하던데요. 내 가족, 내 부모님이 겪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보다 더 고마울 수 없죠. 싫은 내색 안 한 다른 손님들도 참 고맙고요. 누군가가 겪는 삶의 빛 속에서 선뜻 우산이 되어주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바로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온기가 아닐까요?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내용이죠. 월천의 연주 감상하실 텐데요. 벽해 전해드립니다.

뒤집은 청바지를 30분 정도 담가두시면 됩니다. 빨 때도 지퍼를 잠그고 뒤집어서 찬물에 짧게 빠는 게 핵심이죠. 물론 청바지의 질 또 옷을 입는 습관에 따라서 세탁법도 조금 달라지는 거겠지만요. 잘 한번 살펴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관리하는 게 옷을 오래 잘 입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이상 궁금한 건 못 참지였습니다.

그레이스 비트 퀄텟의 연주로 환상 비트 전해드렸어요. 청바지 세탁 꿀팁 잘 챙겨두셨어요. 자, 그럼 다른 옷들은 도대체 몇 번 입고 빨아야 할까 좀 궁금해지시죠? 우선 눈에 보이는 얼룩이 없다면 후드티는 6, 7회, 니트는 최대 5회 정도까지 입어도 충분하고요. 원피스는 1에서 3회, 티셔츠는 1, 2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네요. 반대로 무조건 한 번 입고 바로 빨아야 되는 옷들도 있죠. 바로 땀과 분비물이 직접 닿는 속옷과 양말, 그리고 운동복인데요. 이런 경우는 세균 번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매일 갈아입고 바로 세탁해주는 게 좋죠. 수면 중에 땀과 각질이 쌓이는 잠옷은 2회에서 4회 정도 입고 빨아주는 게 적당하다고 하고요. 사실 아끼는 옷일수록 한 번 입었으니까 일단 빠는 게 깨끗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 부지런함이 오히려 옷감을 해치고요. 수명을 줄어들게 만들기도 한대요. 무조건 세탁기에 집어넣기보다는 옷 종류에 맞는 세탁 주기를 잘 지켜주는 것. 아끼는 옷을 오랫동안 근사하게 입고 또 환경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습관이 될 수 있겠죠. 매일 입는 옷 한 벌에도 저마다의 특성

0: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8월 26일 같은 날 열리는 두 가지 국악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국립국악원의 대표 오전 콘서트 다담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리는 다담은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관객들의

0: 하트의 상사대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광복절 연휴 동안 비가 와서 기온이 좀 떨어졌어요. 하지만 무슨 놈의 비가 그렇게 또 한 번에 많이 와가지고 남부지방 비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1: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2: 그러게나 말입니다.
1: 여름 내내 내렸어야 될 비가 연휴 3일 동안에 다 와버렸으니까.
2: 그러게요.
1: 이거 말 다한 거죠 뭐.
2: 특히 산사태가 발생한 거제시는 이재민의 인명피해까지 발생을 해서 대피소에 있는 주민들 한숨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요.
1: 네.
2: 가뭄에 물난리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도 아이고. 참 뭔가 송구스럽습니다.
1: 일단은 건강을 좀 잘 챙기시고요. 빠른 복구와 함께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최고일 것 같습니다.
2: 거제시는 50년 만에 최고 많은 비가 아이고. 쏟아졌다고 하던데
1: 세상에.
2: 좀 가슴이 아프고요. 자 오늘 개학한 학생들도 많은데요. 월요일 같은 화요일
1: 구와 함께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최고일 것 같습니다.
2: 거제시는 50년 만에 최고 많은 비가 아이고. 쏟아졌다고 하던데
1: 세상에.
2: 좀 가슴이 아프고요. 자 오늘 개학한 학생들도 많은데요. 월요일 같은 화요일 오후가 만약 힘겹다면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와 함께하세요. 함께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신영희 소리로 지경다짐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이제 모든 게 또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개학을 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간 학생들은 오랜만에 수업 중이라 아마 조금 힘들 거예요. 이제 좀 자세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여러모로 힘들 것 같은데 네. 또 마음을 붙잡아야죠.
0: 뭐 학생들뿐이겠어요. 어른들도 광복절 연휴를 이제 보내고
1: 네네.
0: 사실 할 일이 지금 많이 밀려 있잖아요. 다들 해야 할 일이 훨씬 많죠.
1: 이때가 진짜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느슨해지고
0: 네.
1: 갈피를 못 잡고
0: 네.
1: 좀 들떠 있을 때 이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봉영 씨라고 생각합니다.
0: 왜죠? 불안한데.
1: 소리를 해 주시잖아요.
0: 어떤 소리요?
1: 개인적으로 우리 봉영 씨라고 생각합니다.
0: 왜죠? 불안한데.
1: 소리를 해 주시잖아요.
0: 어떤 소리요? 판소리?
1: 잔소리. 다다다다다. 다다다다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0: 다다다다.
1: 그냥
0: 다다.
1: 안 접아. 안 접아.
0: 아 제가요?
1: 그렇죠. 이제 안 접아가 이제 시동.
0: 버릉이고
1: 예, 예. 안 접아. 그다음에 이제 다다다 스타일은 아니고.
0: 아 네네.
1: 다다. 다다다.
0: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0: 바라지의 소리 연주로 비선 듣고 왔습니다.
1: 네. 잔소리 갑시다. 잔소리. 눈치 보지 마시고 네. 그냥 마음에 그 평소에 못했던 담아두기만 했던 잔소리들 마음껏 여기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0: 일단은 5681님께서 노래가 참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지금 중요하죠.
1: 네. 바라지 음악들이 참 좋습니다.
0: 비선이라는 의미도 이제 빌어주는 네. 뭐 이런 의미잖아요. 네.
1: 바라지가 뭐 생겨난 지 오래됐고 좋은 음악도 많지만 네. 이렇게 전통을 잘 이해하고 음악들을 새롭게 창작해내는 네. 이런 멋진 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또 보겠습니다. 카프카님께서
0: 카프카 지금 중요하죠.
1: 네. 바라지 음악들이 참 좋습니다.
0: 비선이라는 의미도 이제 빌어주는 네. 뭐 이런 의미잖아요. 네.
1: 바라지가 뭐 생겨난 지 오래됐고 좋은 음악도 많지만 네. 이렇게 전통을 잘 이해하고 음악들을 새롭게 창작해내는 네. 이런 멋진 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또 보겠습니다. 카프카님께서
0: 카프카
1: 오늘은 진짜 청소하고 빨래를 해야겠어요. 연휴 때 밀린 빨래가 많습니다 하셨는데 아 나에게 보내는 잔소리네요.
0: 오늘은 진짜라는 단어가 네. 미루고 미뤘다라는 느낌.

0: 빨리 수습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5917님께서 부모님 두 분 다 허리며 관절이 안 좋으셔서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날이 더워서 그런지 운동하기가 싫으신가 보더라고요. 전화해서 운동하시라고 잔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잔소리도
1: 이건 안 되죠.
0: 안 하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더우시니까.
1: 네.
0: 아이고 어쨌든 아프시니까 아마 못 하신 것 같고.
1: 아플 때는 진짜 움직이고 싶지가 않죠.
0: 하나하나가 움직임에 하나하나가 다 아프시니까.
1: 맞아요.
0: 세상에.
1: 아 근데 진짜 저 다니는 헬스장.
0: 네.
1: 한 1년 끝나고 다시 이번에 재계약을 했거든요. 아, 진짜 어르신들 많아요.
0: 아, 하셔야 돼.
1: 많이 운동하세요.
0: 살짝이라도.
1: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혈색부터가 다릅니다.
0: 학교 나간다 생각하고 네. 여기로 그냥 출근 도장 네. 찍으셔야 돼요.
1: 그냥 습관화 드리는 게 좋아요. 루틴으로 아침에 네. 눈 뜨자마자 눈곱도 안 떼고
0: 그렇죠.
1: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0: 네.
1: 이유 불문. 네. 그냥 신발을 신는 겁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런 방법 얘기한데
0: 잠을 자더라도 헬스장에서 자야 돼요.
1: 아, 그 정도
0: 잠을 자더라도
1: 아.
0: 가야죠. 예.
1: 근데 왜 안 가세요?
0: 아니니까 가실 분들은 가실 분들은

0: 5월달이면 얼마 안 됐네요.
1: 3개월.
0: 네.
1: 계속 생각이 나죠. 계속 핸드폰 연락하고 싶고. 예.
0: 그냥 전화 버튼 누르면 바로
1: 받으실 것 같고.
0: 오 하고 받으실 것 같은데 안 되는.
1: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도 그 아시잖아요. 우리가 또 잘 살아내야
0: 네.
1: 분명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지켜보고 뿌듯해하실 그렇죠. 거라고. 예. 그렇게 마음을 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0: 네.
1: 예.
0: 맞아요.
1: 생각해 보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도. 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보내셨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사셨잖아요.
0: 네.
1: 우리가 그걸 또 본받고 우리도 열심히 살아가야죠, 진짜.
0: 아, 그러니까 굿소리가 각 지역별로 이렇게 좀 살아있을 필요가 있어요. 굿소리가 좋은 건 돌아가신 분을 좋은 곳에 보내드리면서 사실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 편하게 좋은 곳에 보내드리고 모두 전환해서 삶에 충실해라.
1: 네. 그러니까
0: 이런 메시지가 또 있고 슬픔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우리의 전통의 미학이 있잖아요.
1: 네.
0: 아, 굿소리를 좀 널리 전파했으면 좋겠네요.
1: 마음속의 그 그리움과 슬픔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0: 그렇죠.
1: 1년이 지나도
0: 맞아요.
1: 더 보고 싶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도 계속 뭐 이렇게 억지로 뭐 이렇게 누르거나 그러지 마시고 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음악 한 곡 또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한철, 장효선의 싸름 듣고 오겠습니다.

0: 상하이 경극원, 네, 지단 왕자의 복수 공연에 우리 바투의 상사디아 청취자분들을 초대합니다. 셰익스피어의 고전 햄릿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경극으로 재창작한 작품인데요. 초대 날짜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공연입니다. 1인 2매씩 티켓 드리니까요. 우물점 0302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금요일날 저희가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1: 네. 자, 이제 더 여러분들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5912님께서 어디에 가면 항상 뭘 하나

0: 내가 행복해지는 첫걸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 2219님께서 나에게 해주는 칭찬 잔소리입니다. 다다다다다다. 1번. 1번. 해보다 먼저 일어나준 내게, 아, 해가 뜨기 전에 먼저 일어나준 내게 고맙다는 잔소리를 하고 싶고요. 2번. 두꺼워진 뱃살 속에 숨어있는 복근을 상상하며 운동해준 내게 대견하다고 잔소리해주고 싶고요. 3번. 쌀밥보다는 현미 잡곡을 한 숟갈 꼭꼭 인내하며 먹어주는 내게 기특하다라고 잔소리해주고 싶고요. 칭찬 잔소리도

0: 역시 자네 장인은 진짜 모르는 게 없어. 내가 진짜 결혼을 잘했다니까.
1: 아니 왜 갑자기 띄우고 그래? 불안하게.
0: 아니 여보,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진 방자유기는 휘거나 뭐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잘 깨지지도 않고 독성이 없고 주석 성분이 그 살균 효과도 있다고 너무 좋다
1: 아니 그래,
0: 그러잖아요.
1: 그다 맞는 말이긴 했는데 왜 둘이 갑자기 이렇게
0: 아
1: 매치를
0: 진짜
1: 차리라고 막 이러는
0: 장인어른 정말 최고예요.
1: 아니야, 불안해. 그런 거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0: 여보
1: 마.
0: 오늘따라 진짜
1: 아,
0: 잘생겼다.
1: 어디 콧소리 하지 마, 하지 마.
0: 아니 여보 있잖아, 충남 당진 거기에 향토 무형유산인 전통 방자유기가 최근에 상표도 출원하고 디자인도 예쁘게 해가지고 브랜드까지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이렇게 딱 진출한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또 전통을 또 살려야지요 여보.
1: 그래. 그렇긴 한데 왜 그렇게 나한테 그
0: 여보
1: 눈빛
0: 멋있다.
1: 부담스러워. 하지 마, 하지 마. 아니
0: 여보
1: 콧소리야, 그거 하지
0: 진짜
1: 마. 아니 당신까지 왜 이래
0: 멋있다.
1: 이거. 휴가 때 내가 돈을 좀 많이 썼다고, 그안 쓰는 그릇도 많은데 그거 나잘 쓰라고. 아안돼안돼안 돼.
0: 여보
1: 하지 마.
0: 방자유기 용녀는 유기 갖고 싶어.
1: 아니
0: 방자유기
1: 대본상이가 안 사주기로 돼 있어. 아니야, 몰라.
0: 여보
1: 아니야.

0: 올 것 같습니다. 최근 캐나다 맥길대의 연구에 따르면요, 책상 앞에 앉았을 때 이런 자세를 유지하면 더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에 도움이 되는 이 자세는 무엇일까요?
1: 1번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8월 18일 화요일 2부 출발합니다. 라폴라의 노래와 연주로 한복 듣고 왔습니다.
1: 네. 아, 참 이 힙한 그런 브랜드가 되고 있는 젊은 전통. 아, 굉장히 멋집니다, 진짜.
0: 네, 한복 상점부터 방탄소년단의 월드 투어 무대까지 K 전통 문화가 점점 더 뿌리를 내리고

0: 부분은
1: 아,
0: 있지만
1: 그러겠죠.
0: 이 소리를 하다 보면 이게 좀 재밌고
1: 아, 네.
0: 또 온몸을 하니까 좀 개운한 맛도 있고
1: 오.
0: 성취감도 있어서 제가 이번엔 또 북도 사가지고 고법도 같이 배우고 있거든요.
2: 아, 북도 사셨어요?
0: 네네네네.
1: 그러면 이렇게 슬픈 소리 부르거나 그러면 감정
0: 네.
1: 몰입되잖아요.
0: 아, 그쵸,
1: 혼자 막
0: 그쵸, 그쵸.
1: 눈물 흘렸던 적도 있었습니까?
0: 약간 울컥은 했는데, 아직 눈물까지는 아직 안 나가지고.
2: 울컥. 그게 중요한 네. 거죠.
1: 그 마음, 네. 그게 진심이죠.
2: 어떤 대목을 부를 때, 신이시여, 정녕 이걸 제가 지금 불렀단 말입니까? 하면서 울컥했던 그 대목이 어떤 대목입니까?
0: 아, 이 춘향가족.

0: 님의 선택은?
1: 저는 같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2: 같이 올라간다. 부모님을 설득해서.
1: 네.
2: 와. 와. 멋있다.
0: 예, 그런 마음으로 예. 오늘 이제 해주신다는 건데. 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해주신 대목은 어떤 대목일까요?
1: 춘향과 좀 이별 대목 해가지고.
2: 아, 그 네. 대목이야.
0: 또 울컥하면 네. 어떻게 하려고요? 울컥하려면.
1: 응? 잘 못하는데.
2: 예.
0: 아닙니다.
2: 잘 못하셔도 돼요. 네. 네. 지금 2년 정도 배우셨다 그랬잖아요.
0: 1년.
1: 네, 2년.
0: 2년 배우셨어요?
1: 1년 한 8개월?
2: 그러니까 2년 가까이 2년이네. 배우셨는데 네. 사실 2년 정도의 기간이면 엄청 짧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0: 천천히. 예. 예. 자, 준비됐습니다.

0: 끝났습니다.
1: 염기원님.
0: 아, 아닙니다.
1: 염기원님.
2: 저희 아무 얘기도 네. 안 했는데 아닙니다. 벌써 알고 계시는데.
0: 아, 아니에요.
2: 아니, 진짜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1: 나는 감정이입이 예. 엄청 이렇게 마음으로 노래 부르시는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2: 와, 감사합니다. 진짜 잘하신다. 아니 그리고 발성 아까 얘기하셨는데 발성도 너무 좋으세요.
0: 그러니까. 아,
1: 아니, 저는 기원이 염기원이
0: 네.
1: 궁금한 게 중학교 네. 때도 그 국악을 이제 뭐 취미로 배우셨겠지만
0: 네.
1: 전공으로 뭔가 해볼 생각은 없으셨어요?
0: 아 그때는 이런 판소리 말고 이 북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이 있었고 아, 이런 네. 소리는 듣는 것만 이렇게 듣고 아~ 귀로 듣는 것만 이제 하고 이제 처음 배운 거는 작년부터였으니까 제가 시작을 해가지고 네.
2: 아 근데 진짜 네. 재능을 다 가지고 계신 거
1: 그러니까.
2: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 하드웨어 목소리가 엄청 좋으시고
1: 아 맞아요.
2: 그리고 아, 소프트웨어 네. 감정선이 살아있다. 그래서 재능을 지금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1906님께서 문자로 와 잘하시네요. 젊은 분이 어떻게 그 소리를 하시는지 진짜 멋집니다. 아주 멋진 취미를 가지셨네요. 부럽습니다. 이렇게 네. 남겨주셨습니다.
2: 하프카님께서도 네. 얼쑤 좋다 하셨는데 네. 대신 이제 직장 다니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연습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죠.
1: 그렇죠.
0: 그렇죠. 네.
2: 아까 아울렛 네. 네. 말씀하십시오.
0: 쇼문날 기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휴무를 받으면 네. 이제 연습 한 2시간, 3시간 하고
2: 아, 어이, 많이
0: 네. 아니면 이제 토요일 날 레슨을 받는데 토요일 날 이제 레슨 받으면서 선생님한테 배우고 네. 그러고 있거든요.
1: 야 대단하신 것 같고 뭐 설마 이제 선님들 앞에서 아이고 선님 이러시진 않을 거예요.
2: 아, 아울렛에서 판매하시는 네. 거세요?
0: 네, 판매하고 있습니다.
2: 그러면 아울렛에 약간 비어 있는 공간이나 이런 데 없나?
1: 아이 그래도 소리 나면 안 돼.
2: 소리 낼 수 있는 공간은 지금 네. 없죠, 그러면.
1: 쇼핑 공간.
0: 네. 소리가 아. 네, 소리 낼 공간이 따로 없어서 네. 일 끝나고 네. 네, 연습을 하든지
2: 네.
1: 혹시
0: 차안에서. 네.
1: 부모님이랄지 동료 친구들은 이렇게 판소리를 배우고 있는 염기원 님에게 뭐라고 하시던가요?
0: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면 아울렛에 약간 비어 있는 공간이나 이런 데 없나?
1: 아이 그래도 소리 나면 안 돼.
2: 소리 낼 수 있는 공간은 지금 네. 없죠, 그러면.
1: 쇼핑 공간.
0: 네. 아. 소리가 네, 소리 낼 공간이 따로 없어서 네. 일 끝나고 네. 네, 연습을 하든지
2: 네.
1: 혹시
0: 차안에서. 네.
1: 부모님이랄지 동료 친구들은 이렇게 판소리를 배우고 있는 염기원 님에게 뭐라고 하시던가요?
0: 그냥 응원하고
1: 오.
0: 너의 꿈을 이렇게 응원하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1: 나중에 꿈이 있어요? 꿈?

0: 해야 될 텐데 막상 해보니까 어땠어요? 잘 맞아요? 재밌어요?
1: 네,
0: 저는
1: 제가 이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0: 그래
2: 그러는 것
0: 보여요.
2: 같아요.
1: 소리
2: 너무 좋아.
1: 같잖아요, 판소리가.
0: 예.
1: 그러니까 소리를 누구한테 들려준다.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0: 스타일이랑 너무 잘 맞군요.
2: 아유, 너무 예쁘다, 근데 진짜.

보고자 우는군사 이야기도.

0: 자,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8397님, 잘한다, 얼씨구, 크게 될 어린이군요 하셨고요. 4216님, 아따, 야무지네요.
1: 진짜.
0: 발음도 너무 좋고, 목소리도 좋고, 힘도 좋고, 아이고, 잘한다 하셨어요. 2390님, 씩씩하고 명랑한 미나 어린이 목소리도 구성지고 짱짱한 게 정말 좋네요. 열심히 하셔서 훌륭한 명창 되시길 바랍니다 하셨고, 이 대목이 엄청 슬펐나 봐요. 4854님께서 자꾸 눈물이 나서 운전을 할 수가 없네요. 파이팅 하셨고요.
1: 우리 미나 학생의 꿈이 뭐예요? 꿈?
2: 저는 전 세계의 아름다운 소리를 알리는 멋진 소리꾼이 되고 싶습니다.
1: 아, 소리꾼
2: 이게
1: 쪽으로.
2: 어린이들이 판소리를 듣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0: 그렇죠.
2: 창답한 소리로 금도끼, 은도끼, 콩쥐팥쥐 같은 그런 동화들도 창작한 소리로
1: 소리화해서.
2: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1: 지금 혹시 뭐 작업하고 있는 건 없어요? 창작파 소리로?
2: 아직 작업하고
1: 아직은
2: 있는 건
1: 없고.
2: 없어요.
1: 그러니까 소리 쪽으로 나아가고자는 하네요. 이를테면 다른 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일부러 음악하실 건가 이렇게 여쭤보자는 하네요. 이를테면 다른 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일부러 음악하실 건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건 아니었는데. 혹시
2: 네.
1: 춘향가도 배웠다고 했잖아요. 이별 때
2: 네.
1: 뭐. 혹시 뭐 짧게라도 혹시 뭐 될까요? 아니면 지금은 안 되나요?
2: 돼요.
1: 돼요.
2: 할수
1: 오,
2: 있습니다.
1: 뭐가 돼요? 사랑가가 돼요? 아니면 그 뒤에 이별?
2: 사랑가는 아니고, 이제 도련님이 이별차로 나오시는데 그 부분은 말고요. 이제 춘향이 집에 도착을 했어요.
1: 왔어요, 이제.
2: 근데 향단이가 이제 춘향이도 맞이해주고
0: 그렇죠.
2: 또 하는데 이도령은 가만히 침울하게 춘향이 방으로 가서
0: 왜?
2: 근데 춘향이가 왜 이러시지?

0: 하시는데 보통 보이는 사람들은 네. 필기를 하잖아요.
1: 그렇죠.
0: 이렇게 꺾고 하는 거.
1: 맞아요.
0: 근데 저는 기억하고 그 필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1: 머리로만 기억을 하겠죠. 상상을 네. 하고.
0: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그 지난주에 분명히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1: 네.
0: 그 다음 필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1: 머리로만 기억을 하겠죠. 상상을
0: 네.
1: 하고.
0: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그 지난주에 분명히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1: 네.
0: 그 다음 레슨 때 실수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2: 아, 그건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0: 솔직히 네, 네.
1: 저희는 봐도 그랬어요.
2: 저도 뭐
1: 진짜 오늘

0: 국악밴드 소름의 연주로 소름 하늘을 날다 듣고 왔습니다.
1: 자, 오늘 청국장은 25살 염기호 씨, 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5학년 김민아 학생, 이렇게 두 분의 판소리와 함께 했고, 공교롭게도 두 분 다 2년 정도 배웠어요.
0: 이 청국장이 하다 보니까 감동 포인트가 그냥 단순히 소리 뭐 흥을 주세요 뭐 이런 쪽이 아니라 각각 사람들의 그 삶의 얘기를 듣고, 맞아요. 거기서 오는 그 감동과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소리는 약간 그냥 따라오고.
1: 지금 초등학교 5학년 김민아 학생, 이렇게 두 분의 판소리와 함께했고, 공교롭게도 두 분 다 2년 정도 배웠어요.
0: 이 청국장이 하다 보니까 감동 포인트가 그냥 단순히 소리 뭐 흥을 주세요 뭐 이런 쪽이 아니라 각각 사람들의 그 삶의 얘기를 듣고, 맞아요. 거기서 오는 그 감동과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소리는 약간 그냥 따라오는 것 같고.
1: 맞아요. 이 청국장은 그래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 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

접이식 밥상, 동그랗게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가족들이 둘러앉는데 저는 이제 형님 둘, 누나 둘인데 저보다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만 명절 때나 이렇게 오면 그 밥상이 작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무조건 양반다리에 편하게 드셔야 하고 근데 밥상을 두개 차릴 정도의 공간은 안 되고 그러면 옛날 어른들 기념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어깨를 서로 포개서 사진 찍으시잖아요. 그것처럼 밥상에 서로 한쪽 어깨만 이렇게 포개서 앉아서 밥을 먹게 됩니다. 그때 그 어깨를 포갰던 그 답답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편함? 그게 지금 참 추억으로 남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밥이 올라오면 그 하얀 쌀밥인데 압력밥솥에 만든 하얀 쌀밥인데 그게 진짜 밥그릇 두 개를 엎어놓은 것 같은 진짜 고봉밥이라고 하죠. 예, 뒷산에 있는 묘지 같이 생긴 그 쌀밥에 하얀 연기가 이렇게 싹 올라오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면 그게 그렇게 맛있게 보이고 실제로 입에 넣으면 이제 혀를 여러 번 굴려야 될 정도로 뜨끈뜨끈하죠. 예. 그 사이에 이제 저는 막내라. 젓가락질이 서투니까 밥상에 올라온 생선구이를 이미 형 누나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럼 저는 어머니는 이제

호흥 이한식님께는 뱃놀이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예, 이 훌륭한 조과 덕분에, 예, 뱃놀이 같은, 예, 작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십시오. 박양덕 외 신, 여러분의 노래로 신뱃노래를 고흥 이한식님의 신청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태평소와 아쟁을 위한 이중주 준비했습니다.

음악이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다. 이것을 증명한 그런 음악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장구산조 A, 그러니까 무속장단을 중심으로 연주한 곡을 들어볼 텐데요. 보통 이렇게 특히 지역별로 다른 어떤 장단들을 한 군데로 엮으면 천으로 이야기하면 바느질한 티가 나거든요, 보통. 이음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것. 그야말로 구성을 잘

장구 산조 A 보내드렸습니다. 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무속 가락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작품으로 엮은 것인데요. 보통 산조가 이제 그 느린 그 장단에서 빠른 장단으로 장단의 주기가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 또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명인의 연주에서는 빠르기의 어떤 순서가 아니라 장단과 장단 사이의 호흡세,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구성을 했다는 것도 음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한 것은 도대체 언제쯤 이렇게 칠 수 있을까? 칠 수 없지도 않을까? 라는 그런 거, 이런 것도 확인하게 되네요. 구성을 했다는 것도 음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한 것은 도대체 언제쯤 이렇게 칠 수 있을까? 칠 수 없지도 않을까? 라는 그런 거, 이런 것도 확인하게 되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황선백에서는 김덕수 명인의 장구산조 보내드렸고요. 1부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김광숙의 소리로 서도민요 금달의 타령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이민요 한강수 타령을 이희환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4921님께서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회심곡을 듣고 너무 좋았답니다. 또 듣고 싶어 전해봅니다. 항상 흥겨운 국악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라고 하트를 3개 보내주셨습니다. 하트 보내시는 분들 중에 그 문득 이건 그냥 진짜 쓸데없는 그 궁금증인데 그 하트 안이 이렇게 비워진 걸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고 하트 안이 까만색으로 이렇게 다 차있는 하트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떤 사랑의 농도의 차이일까요? 나의 마음은 지금 좀 헛헛해. 하지만 사랑해.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예, 하트를 3개나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신청해 주신 곡을 저희가 예, 방송 중에 한번 선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보내드릴 곡이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춘향모, 그러니까 춘향의 엄마, 월매죠. 춘향모 상 차리는 대목인데요. 오정숙의 소리, 김정만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춘향의 엄마, 월매죠. 춘향모 상 차리는 대목인데요. 오정숙의 소리, 김정만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1: 춘향모 두 말 없이 문 닫고 나가더니 도련님 잡술 주안상을 차리는디 안성욕의 동영 절판 저는 소저 굳이저 침지서울이 수버리듯 주루루 버려놓고 꼬꾸렸다 오족판 대모양각 당화기 홀기 설기 송편 대기번뜩 정절편이며 주루루 엮어 산비떡과 병과진청 생청 놓고 조락산 저 우찜 저 양회간 저녁 공판 양편에다가 버려놓고 수단은 야빠이며 이삼채 도라지채 닭지연포 공기름이다 시금채로 우

0: 육포 갈다 놓고 찬엽쌈 번거지꼴 갈비찜 양지 머리 차돌배기를 들여놓고 가진 관실 다
1: 귀였대요.
0: 생률 황률 은행 대초 고산 참배 임실 준시 호두 백자 곁들이고 끌끓는 생채 다리 호도독 패도독 매초리탕 꽃교 연계찜 어전 육전 지지예병 술안탕 청포채이다 계자고초 생강마늘 문어 전복 복을 우려다리듯이 교야놓고 전골을 대라 전골을 디딘 안띠 청동아로 배탄 숯불 부채질 활활 고추같이 이뤄놓고 살찐 소반자 고기 반환도 드는 갈로 점점 변변 오려내요 소금은 다 참기름 쳐 부수수 불려 재워내야 대양판 소양판 제도 담고 제도 담고 산채 고사리 수근 미나리 북도채 만나 장국 주르르르 들여먹고

텐트 상차려다가 도련님 앞에 들여놓고 불씨로 차리느라 변변치 못하오니 이는 장모의 허물이오나. 이수리 경사수리오니 둘이 한 잔씩 먹읍시다. 도련님 이런 말씀 주주 객반이라 하였으니 장모가 먼저 한 잔 더. 준양모 먹은 후에 도련님께 드리니 도련님 반만 먹고 준양모를 다시 주며 이것이 합한주니 장모 딸다려 먹으라소. 준향모 받아 준향 주며 백년 해로 허자하고 일배 반음 허였으니

있어. 보위로 남보내고셨을지 일생명기 다 버리고 나를 수천케 하시더니 무신지 해수구상만어 이조차 반승차허요 내 집으로 가신 후 저것 뺀 줄 짐작하고 연유로 고백하니 첫 줄 딜만 하면 타령간다 하시더니 그대 군수 불길하여

무거워 보내 변치 남없소서. 도련님이 말 듣고 여보 장모 염려 마소. 양반의 자식으로 불효불충하기 전에 일구에는 어찌하며 양반의 평생사를 맹세하니 할 수 있나. 내 만일 춘향을 허망히 잊으면 인사불성의 쇠하들이지. 도련님 말씀이 그러하옵시니 기왕 6년은 못 이루었으나 내 마음이 훈훈하게 혼서회장 사주단자 겸하여 증서나 한 장 써주시죠. 아 글랑 그리오소. 연상을 다가놓고 만우연정부를 따라 수양매월 진케 가로 청황모 무심 필로 백능운화 간지상에 두어줄서 춘향모를 주니 그 글에 하였으되 전장지구에 해고성난이오 천재신명은 공정 참행이

0: 그림같이 둘이서로 바라보고 쌍긋쌍긋 웃어가며 촛불을 껐다 하니 그대한 일이야. 어찌된 조를 뛰어요 말한지 허여도 아시리라.
1: 오정숙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판소리 춘향가 중 춘향무 상 차리는 대목 보내드렸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끝머리 나오는 이 소리만 들어도 예, 참 그 어떤 분들은 뭐 예를 들면 대장간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달군 쇠 물에 넣을 때의 어떤 그 장면을 상상하실 테고 또 치 이러면 어떤 분들은 뭐 증기기관차 이렇게 장난감 소리 예, 뭐 그런 거 상상하실 테고 우리에게는 오로지 그 기름에 삼겹살 올리는 달궈진 팬에 삼겹살 올리는 예. 도대체 7년을 넘게 진행을 하면서 나의 상상력은 왜 계속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가를 다시 한번 한탄하게 됩니다. 예. 같은 소리라도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려야 되는데 그 삼겹살은 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가에 대한 고찰을 한번 예, 진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75님께서 하트 보내주시면서 이건 또 까만 하트예요. 예, 이 하트는 PD님, 민왕님 노래가 좋다 진행해주시는 분 모두 마음에 들고 좋다는 뜻입니다. 예, 같은 소리라도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려야 되는데 그 삼겹살은 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가에 대한 고찰을 한번 예, 진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75님께서 하트 보내주시면서 이건 또 까만 하트예요. 예, 이 하트는 PD님, 민왕님 노래가 좋다 진행해주시는 분 모두 마음에 들고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회심곡 신청해주신 분도요.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불쌍하신 우리 부모 나를 고이 기르실 때 어떤 공인가 집상만에 탄생하니 불쌍하신 우리 부모 나를 고이 기르실 때 어떤

어린 듯이 잘해야 차례로 마흘.

들어서 태산 같은 부모님의 사랑으로 설아의 고이자로 20전에 줄

두머리를 태우고 부사 행차를 흉내내면서 마을로 행진을 했는데요. 진짜 부사의 행차처럼 위세있게 외치는 소리를 했고 이 노래를 남여 행차라고도 부릅니다. 이 노래의 뒷소리에 끼룩끼룩 이렇게 기러기 울음소리를 흉내내는데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이렇게 마을로 내려오면 나무를 깎은 주인집에서는 술과 안주 등을 내왔고요. 한바탕 놀이판이 벌어졌는데 이때는 둥개 타령을 불렀다고 합니다. 유촌리 사람들은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한 달 정도 계속 나무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매일 잔치가 벌어진 것은 아니고요. 잔치를 베풀 만한 이 부잣집의 나무를 벨 때만 놀이판을 벌였습니다. 부잣집에서 베푼 음식을 먹고 노는 풍습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 나무 베는 소리들은 연천군 미산면을 중심으로 인근의 마을에서도 부르던 노동요였는데요. 한국전쟁 이후 중단되었다가 1970년대 후반에 이재순 어르신과 마을 주민들에 의해 복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소리를 부를 줄 아는 어르신들이 계실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음원으로 남아있는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연천의 둥개타령 이재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그럼, 예. 나도 일하고 돌아가면 누군가가 나에게 술과 안주를 좀 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잔치는 모든 집에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하죠. 부잣집에서 냈다고 합니다. 평소에 부자로 좀 관리를 잘 해야겠구나. 이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부자 되시면 좋겠네요. 국악방송 황유랑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공연은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국립 부산국악원 초청 공연 왔구나 연이야입니다. 역시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 국립 부산국악원이 이번엔 밀양을 직접 찾아가 영남 지역 전통 연희의 신명을 선사합니다. 사회는 특유의 입담과 매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소리꾼 김산옥이 맡아 공연의 재미를 더할 예정인데요. 전통 인형극이 전하는 해악과 풍자 그리고 신명나는 연희 한마당까지 8월 22일 서울과 밀양에서 펼쳐지는 두 공연을 통해 우리 전통 연희의 살아있는 매력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국악 명인들의 예술을 이어받은 국악 2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에서 오정희의 사랑방 풍류 개비전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2012년부터 이어져온 오정희의 사랑방 풍류는요, 명인들의 깊이 있는 이야기와 즉흥 연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공연입니다. 올해는 조금 특별합니다. 원로 명인 대신 대를 이어 국악을 계승하고 있는 개비, 즉 국악 명인 2세들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나섭니다. 먼저 대금 명인 원장연의 아들인 원완철이 원장연유 대금 산조에 맥을 잇는 동시에 자신만의 섬세한 음악 세계를 들려주고요. 고 강준섭, 김혜선 명인의 아들인 강민수는 국가무형유산 진도 다시래기 전승 교육사로서 장래 의식 속에 담긴 해악과 공동체 정신을 오늘의 감각으로 풀어냅니다. 또 2024년 KBS 국악대상 수상자이자 국가무형유산 진도 식김구 전승교육사 송순담 명인의 아들인 조성재는 깊고 묵직한 울림의 아쟁 연주로 무대에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눠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안녕할 수 있는 일상이 축복임을 알았을 때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김영기님께서요. 가을이 오긴 왔나 봐요. 귀뚜라미 울음소리 들리고 있습니다. 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밤에 이렇게 문을 살짝이 열어놓으면 귀뚜라미들이 정말 정겹게 합창합니다. 가을이 점점 오고 있죠. 3033님께서는요. 부미누님 출첵합니다. 저도 오늘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해주셨네요. 아유, 이렇게 모두가 오늘은 일하러 나가시는 날 우리 3033님은 또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군요. 자, 1790님의 꽃편지입니다. 몬트브레치아 꽃입니다. 여름에 불꽃처럼 피어나는 주황색 때문에 여름 불꽃꽃으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서양에선 불꽃의 요정이라고 한다는데 처음 만나는 꽃을 알아가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더운 여름을 불꽃처럼 살아오신 만라 가족들께 바칩니다. 해주셨네요. 와, 정말 정열적인, 네, 그렇게 불타는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꽃입니다. 아우, 예쁘네요, 근데. 삼승할부지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삼승할부지 출석합니다.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양일간에 퇴원할 것 같습니다. 육자배기 노래 신청합니다. 해주셨네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우리 삼승할부지님의 건강 쾌차하시길 제가 정말로 바랬는데요. 아이고, 애쓰셨네요. 네, 퇴원 축하드립니다. 자,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승승장군님께서 안녕.

그러면요, 괜찮은 척 살아가는 사람, 비교하며 흔들리는 사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루를 보내는 사람 등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아낸 공연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 쇼케이스에서 민요와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 전통 성음에 동시대적인 가사 감각을 더해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현실감 있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전문가 평가단과 관객 평가단에게 높은 점수를 받아서 2016 젊은 국악 단장의 최종 아티스트로 선정됐고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남산국악단 크라운 해태홀에서 드디어 본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신청 문자에는요, 반드시 공연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여러분의 문자가 누락없이 신청이 될수 있고요. 신청하시는 분의 성함도 꼭 적어주셔야 제대로 신청이 되는 겁니다. 총 5분 선정해서 2장씩 티켓 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받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게요. 맛있는 라디오 화요일 1부에는 우리 노랫말 돌봄이 함께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노랫말에 담긴 표현을 특별히 돌보게 될지 오늘도 귀 쫑긋 마음 활짝 열고 기다려주세요. 매일 코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고 있죠.

그래서요, 신청곡 들으니 힘도 나고 마음은 즐겁고 금방이라도 덩실덩실 춤추고 싶네요 해주셨어요. 아유, 기쁘게 들으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드들강님께서요, 지금은 안녕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할 수 있는 곳, 언제나 같이 할수 있는 저녁길에 길라잡이 만나에 안녕이라고 말하고 오늘도 안녕이라고 헤어지는 행복의 모임터며 즐거운 어울림의 시간입니다. 해주셨어요. 그래요. 이렇게 만날 때 안녕 하고 만나고 안녕 하고 헤어지고, 네, 우리 만나 가족들 이렇게 안녕 안녕 하면서 우리 만났죠.

애절한 사연이나 전략적인 이야기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영화처럼 들릴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이제 시동을 걸어야지요. 가자, 집으로 해주셨어요. 퇴근길에 오르셨군요. 네, 운전 조심히 안전하게 귀가하시고요. 정말 이 퇴근길에 오르셨군요. 네, 운전 조심히 안전하게 귀가하시고요. 정말 이 저도 어릴 때 적벽과를 처음 들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너무나 흥미진진했어요. 그리고 소리가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정말 푹 빠져들어서 그 소리에, 네, 영화처럼 펼쳐지는 그 소리에 푹 빠져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아마 1415님도 즐겁게 즐기셨으리라 생각되네요. 자, 꽃분나님께서요. 연휴 때 보미님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아이, 좋아라. 해주셨네요. 아유, 저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0093님께서는요, 막바지 더위가 기세를 부리네요. 맛있게 소리 듣고, 맛있게 저녁 식사하고, 좋은 방송 만나 들어요. 해주셨어요. 그래요. 오늘 정말로 더웠죠. 네. 이렇게 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또 무더위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 우리 전통 가학 장르의 노랫말, 그 안에 담긴 낯선 단어와 표현들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잡가 한 곡의 일부를 들려드릴 건데요. 역시나 그중 어느 지점에서 잠깐 다른 노래가 튀어나와 원래 노랫말이 가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바로 그 자리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정답 보내주실 문자 번호

인데 매우 잘 달리는 훌륭한 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도 쓰였고요. 약대는 전통적으로 낙타를 가리키던 말인데요. 옛 시대에 이 낙타를 흔히 볼 수는 없었을 테니 마치 상상 속 동물처럼 진귀하게 여겨지긴 마찬가지였겠죠. 우리에게 익숙한 가축인 소가 진귀한 약대가 된다는 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얘기를 약간의 과장을 섞어서 한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사설을 요약하면 좋은 터에 집을 짓고 고사도 정성껏 지냈더니 집안에 온갖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이어지는 사설을 마저 보면요. 닭을 놓으면 봉이 되고 개를 놓으면 덩쿵따궁 내 눈백이 앞마당에 곤드라졌다. 자, 여기서 드디어 덩쿵따궁이 나왔는데요. 먼저 그 앞에 닭을 놓으면 봉이 되고 여기서 봉 역시 이 옛사람들이 상서롭게 여기던 상상의 동물이죠. 우리가 흔히 봉황이라고 묶어서 얘기하지만요. 봉이 수컷이고 황이 암컷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뒤에도 개를 놓으면 무엇이 된다는 가사가 덩쿵따궁에 가려졌을 것 같죠. 자, 오늘도 여러분의 추측을 확 좁혀드릴 보기부터 드려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1번 라면사리, 2번 불가사리, 3번 청삽사리, 4번 빠가사리, 5번 부처님 진신사리. 이 중에 무엇이 정답일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1번 라면사리, 2번 불가사리, 3번 청삽사리, 4번 빠가사리, 5번 부처님 진신사리. 이 중에 무엇이 정답일지 다시 한번 오늘의 문제를 들어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아, 이 라면은 언제나 먹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라면을 너무 좋아해서 큰일이네요. 아유, 참. 자, 3341님께서요. 장기 탈영 가사를 찾아봤어요. 저는 갑자기 번아웃이 된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예약했는데 너무 겁이 나네요. 위로 한번 해주시면 큰 힘이 날것 같아요. 해주셨어요. 아휴. 너무 바쁘셨군요. 사실 저도 이런 증상이 예전에 있었던 적이 있어서 이게 얼마나 지금 몸이 힘드신 상태인지 저도 잘알것 같습니다. 근데 병원 예약 잘 하셨고요. 상담 잘 받으시고 약도 잘 드시면 또 괜찮아지실 수 있어요. 네, 우리 3341님 힘내세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또 오후 한때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호남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엔 서울 32도, 대전, 광주, 부산 31도, 강릉, 포항, 대구는 33도.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좀 면역력 관리 잘 하셔서 빨리 피부 나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승승장구님께서요, 코로나19를 겪고 정말 안녕한 게 얼마나 고맙고 기쁨인지 절실히 느꼈어요. 마스크 안 쓰는 지금이 정말 소중합니다. 해주셨네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 뭔가 건강도 그렇고 일상의 평안함이 조금 균열이 갈 때, 그럴 때 정말, 안녕하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이은지의 세상 맛보기 화요일엔 화제의 이슈.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노마 카운티에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개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개는 입 밖으로 길게

아니었습니다. 진이루는 이 대회에 벌써 4차례 도전했다고 합니다. 올해로 50회를 맞은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개 대회는 단지 외모를 겨루는 재미만을 목적으로 열리는 대회는 아닌데요. 유기견 입양과 동물 구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취지를 갖고 열리는 행사입니다. 진이루도 현재 학교와 호스피스 병동 등을 찾아 구조 동물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화제의 이슈 김봄이었습니다.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메조소프라노 금정미가 부른 임의 숨결, 테너 정필윤이 부른 청학동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여름날 냉면 한

크게 4개의 무대로 구성되었는데요. 먼저 만나보실 첫 번째 무대는 일장 수심입니다. 봄이 오면 떨어지는 꽃을 보며 공허한 인생을 떠올리게 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서도 소리에는 이러한 허무함을 이겨내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라면서 서도 소리의 대표적인 곡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수심가, 역금수심가 이렇게 두 서도 민요가 이어지는데요. 임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애틋한 심경을 담담하면서도 서정적으로 노래한 곡입니다. 이어서 패성가가 불리는데요. 평양 일대의 아름다운 경치를 둘러보며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시시각각 변하는 강산의 모습을 노래합니다. 그러면 수심가, 역금수심가, 패성가가 이어지는 일장 수심 듣겠습니다. 소리에 김민경, 장효선, 김초아, 이나라가 함께하고요. 해금 김성구, 양금 전명선, 타악 신원섭이 함께합니다.

수심가, 역금수심가, 패성가 이렇게 서도소리 3부작을 만나봤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단원인 김민경, 장효선, 김초아, 이나라의 노래였고요. 해금, 양금, 타악이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이 장에는 인연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판소리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눈대목을 각각 골라서 인연이라는 테마에 맞춰서 새롭게 재편한 무대입니다.

태선은 굳은 의리로 음행을 맺어 한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적벽가 중 도원결이, 그리고 운명에 따른 사랑의 결실인 춘향가 중 사랑가까지 이어집니다. 국립과학원 민속악단 단원들이 함께하는데요. 소리의 이주은, 조정희, 염경애, 유미리, 양명희, 신혜랑, 대금 원한철, 아쟁 배런, 북 정준호가 함께합니다.

0: 중에 부모 있어. 금천아 아지절세기오만 고요 중에 군자오니 황송한 말씀으로 고래 첫건 모더리다. 네 말이 무식하다. 형산 백옥과 여수 황금이 물강유주라 하였으니 임자가 그냥 각각 있는 법이다. 참말 말고 불러오너라. 예? 방자 분보등 고초냥 부르러 건너간다. 백시 있는 처방자 대두고온 처방자 연습복지 눈을러 쓰고 충충거리고 건너갈지 조약도 돋복제여 양도 완전 적개꼬리 북처후여 저 나를 여보고 소왕모의 오지연의 변제전등 종교같이 이리 저리 건너가 중양 추천하는 곳 다 드드드드 달려들어 아나이했다 추장아 으시고
1: 이것이 인연이 되어 도련님이 춘향집으로 건너가는디

차정 대산영 순수부허용한 비서가자고 날 찬나 수양산 백이속지 칠미허자고 날 차정 백화신처의 승종 중풍석 또하리 중어 성질화상인 날 찬나 만월장

상이떡 아우대야 오버는 비록 삼인이나 마음은 한가지라

산천봉환을 살아 옥랑무변 수의

노래들 이렇게 네 개의 테마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국립과학원 민속악단 또 연간 기획공연과 정기연주회를 틈틈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FM과학당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속에 번져요 사랑해요 국악 방송
0: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가야금 사중주단 여울의 바다의 우후 전해드리면서 8월 18일 화요일 글 온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

또 좋고요. 그날만에 손꼽아 기다리고 여행을 제안해준 딸에게 너무도 고마워요. 너의 엄마여서 고맙다 딸아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너무 좋네요 진짜. 아유 이게 어머니와 따님과 함께 나가는 이 여행. 아 진짜 뭐 야, 겨울에 또 얼마나 더 좋은 곳으로 갈까요? 눈 많이 오는 곳으로 가도 좋을 것 같고 따뜻한 곳으로 가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어딜 가든 좋겠죠. 네, 즐거운 여행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그때까지 또 이 설레는 마음으로 아 이게 얼마나 이득이에요 진짜. 벌써 지금 8, 9, 10, 11, 12 한참 남았는데 벌써부터 기분이 좋잖아요. 아유 진짜 따님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5784님 시님 엄마 병원 검사가 있는 날이라 다녀왔는데 하루가 다 갔네요. 항암 6년 차에 항암제 받았구니 아, 처음 항암 시작할 때처럼 병원 가는 날이 잦아서 힘들어하십니다. 네, 요즘에 부쩍 힘들어하시는데 검사 결과 나쁘지 않길 바라봅니다. 오늘 아이들 계약했는데 우리 다 적응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5784님 항상 너무 바쁘셔요 진짜. 아유 이 어머니 병원 계속 모시고 다니는 것도 일이고 그나마 이제 자녀분들이 계약을 했으니까 조금 숨 돌리는 거 맞죠? 네, 보통은 그 자녀분들 계약하기를 많이들 기다린다고 하시는데 네, 아무튼 간에 항상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그런도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3911님 좀 전에 너무 피곤해서 조금 졸고 있었는데 무례한 전화 한 통 받고 잠이 싹 달아났어요. 잘 됐어요. 그런도 시간에 딱 맞춰서 잠 깨워줘서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무슨 밤중에 무례한 전화래요 진짜. 이거 너무하네요. 근데 그래도 저희 그런도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면서 기분 조금이나마 풀리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화요일엔 이 밤의 단상, 지금 이곳 코너가 마련되어 있고요.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그리고 국악방송 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덩덕쿵 앱을 통해서는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서사를 그려냈다고 합니다. 9월 3일부터 13일까지 국립극단 명동 예술극장에서 펼쳐지고 그룬도에선 9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공연 초대권을 방문하는 여정을 담고 있는데요. 역행기는 이 신화를 모티브로 상실에서 비롯된 인물들의 서사를 그려냈다고 합니다. 9월 3일부터 13일까지 국립극단 명동 예술극장에서 펼쳐지고 그룬도에선 9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공연 초대권을 모두 세 분께 두 장씩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룬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416님, 인천시인님 오늘은 도서관에서 그룬도 들어요. 책 읽다 깜빡 잠들었는데 알람 소리 듣고 깼네요. 시원하고 쾌적하니 스르르르 졸렸나 봐요. 라면서 한승석의 가을 부병으로에서 신청합니다. 라고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아니 저희 그룬도 듣겠다고 다 알람까지 이렇게 신겨주시는 게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승석의 노래로 가을 부병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416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뭔가 아직 오지 않는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어떤 가을밤의 풍경이 떠오르는 그런 시였는데요. 아, 시가 아니고 곡이었죠. 그런 곡이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밤 풍경은 어떠신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 요즘은 진짜 이제 말도 안 되는 더위가 가시고 나니까 모기가 안 그래도 모기가 깨어날 것 같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모기가 바로 깨가지고 저는 요즘에 밤에 기본으로 세 방씩은 물리고 있어요. 세 방, 네 방, 다섯 방 물리고 잡지도 못하고 오늘 겨우 한 마리 잡았네요. 여러분들의 밤은 어떠신지 여러분들의 밤 풍경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의 단상. 여러분은 물건 잘 버리시나요? 나중에 쓰겠지, 이건 진짜 좋은 건데, 이런 생각으로 이것저것 쟁이고 지내다 보면 어느새 집이 물건으로 가득 차버리고 말죠. 바로 제 얘기인데요. 입지도 않는 옷들이 옷장에 가득하고 여기저기서 받은 여러 기념품과 선물들은 구석 어딘가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아, 치워야지 치워야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어쩐지 엄두가 안 나서 못 치우게 되는 거죠. 정신의학에선 이렇게 물건을 쌓아두고 처분하지 못하는 심리상태를 저장장애라고 하는데요. 호딩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사람을 호더라고도 합니다. 물건의 실제 가치와는 무관하게 물건을 버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그 탓에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키죠. 물건에 지나친 애착을 품거나 혹은 버릴 때는

더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라고 하는 건 단순히 물건을 버릴 때만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새 물건을 드릴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미 가진 것 가운데 무엇을 계속 곁에 둘지 정하는 게 버리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건 정리, 여러분들 계속 미루고 계시죠? 이럴 때는 거창한 대청소, 대정리보다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일단은 서랍 한 칸부터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혹시

있겠죠? 특히 책 나눔할 때책 좋아하시는 분들과의 대화도 즐거웠던 기억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나눔 이거 진짜 보통 일 아닌데 저도 막 책이나 이런 거 처분할 때 아, 이걸 나눔을 할까? 중고서점에 갈까? 막 이런 생각 막 하다가 결국에는 다 너무 심란하고 이 많은 거 어떻게 다 정리하나라는 생각에 그냥 저는 싹다 그냥 이제 처리해 버리거든요. 아이 진짜 이거 보통 부지런함이 아니면 어려운 일인데. 아유 너무너무 잘하셨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물건들이 다시 용도를 되찾는다면 또 뜻깊은 일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3677님, 시인님 조금 전에 옥상에서 조금은 뚱뚱해진 초승 딸 보고 내려왔습니다. 여행은 역시 겨울 바다가 좋은 것 같아요. 볼이 따갑도록 걷다가 커피를 마시면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오늘 여행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었었죠. 아유, 그래요. 진짜 저도 겨울바다, 저도 여름바다보다는 겨울바다가 훨씬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정말. 네, 그 시원하고 쌀쌀하고 서늘한 느낌, 그 추운 느낌, 휑한 느낌까지 되게 매력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219님, 아유, 새싹사연 반갑습니다. 3일째 에어컨을 끄고 잘 만큼 밤 온도가 낮아졌어요. 행복한 입추, 감사한 입추. 입추 지나고부턴 밤에 풀벌레 소리가 들려서 고맙고 고맙네요. 아, 불 꺼진 거실에 앉아서 창밖 베란다에 자라는 반려식물들의 바람과의 데이트를 엿보다가 자려고 누워서 국악방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추강이를 최윤영의 노래와 신희준의 기타 연주로 들었습니다. 최윤영은 서양화를 전공하고 경기민요, 서도민요, 정가까지 다양하게 이수한 소리꾼으로 전통음악 기반의 창작곡들과 월드뮤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마님, 여전히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엄청나게 오랜만에 찾아오신 것 같은데 맞나요? 뭔가 지금 이번 달에는 확실히 처음 뵙는

고르느라 아주 잠깐 멍하니 있고 뭐 그렇게 이 시간 저 시간 빼고 나면 정말로 시간이 없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근데요 이 시간 저 시간 빼는 시간이 또 너무 많은 건 아닌지 그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0: 세상에, 어머 세상에, 반가워요. 저는 누구예요? 뭐 주문하셨나 봐요. 이러면서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뭔가 왠지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에요. 예, 오늘도 두 시간 잘 부탁드리면서 김현철 씨의 노래 듣습니다. 달의 몰락.
1: 달이 진다, 달이 진다.

있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보람 있다. 예, 뭐 꼭 뭐 감사의 마음을 들어야 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 이렇게 마음 쓴 거 누가 알아주는 티를 좀 내주면 참 고맙죠. 예,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에요. 제가 안 가서 다행이에요. 그쵸? 제가 갔으면 비가 또 막 제가 날씨 요정은 못 되고 날씨 요괴인 거 아시죠? 제가 어제 저녁 6시에 야외 결혼식에서 축가를 했는데 6시 반쯤 이렇게 제 순서가 돼서 딱 들어가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극장 측에서 예쁜 우산들을 이제 막 서둘러 막 나눠주시고 신랑 신부는 그냥 맞고 있고 저도 맞고 있고 야 뭐 좀 술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또 한마디 했죠. 여러분 저 때문이에요. 제가 날씨 요괴라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저만 노래 빨리 끝나면 금방 비가 그칠 거니까 동요하지 마세요. 확실합니다 하고서 첫 번째 그 사랑해도 될까요를 딱 끝났는데 비가 딱 그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제 말이 맞죠? 안심하시고 들으세요. 이제 비는 끝입니다 하고서 두 번째 노래 하는 동안 조마조마 속으로 조마조마 했는데 예 다행히 식이 끝날 때까지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았답니다. 아 어떡하니 나 어떡하니 어떡해 진짜. 아, 빵빵 권쌤님 저희 딸 미술대회 동상 겟 했어요. 상금은 없지만 3200명 중에 30등 안에 든 건데 기특하고 대견해서 이은밤에 자랑할래요 하셨습니다. 와 이건 진짜 리얼 대회구나. 3200명 중에 30등 자랑할래요 하셨습니다. 와 이건 진짜 리얼 대회구나. 3200명 중에 30명이면 300명 중에 3명 100명 중에 1명인 거네. 그러면 와 거의 1% 상위 1% 안에 든 거네. 1, 2% 안에 대단합니다. 요즘은 사실 특히 어린 이제 저학년으로 갈수록 거의 모든 아이들에게 다 상을 주잖아요. 뭐 그게 뭐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고 뭐 정서적인 상처를 없애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을 받는 기쁨도 느끼고 아쉽게 상을 놓치고 그 아쉬움도 느끼고 그런 것들이 다 배움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활동을 마치고 이제 그만하시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이은 밤은 또 나가야지 하고서 이렇게 출연을 결정해 주셨어요. 예, 감사의 의미로 기다리는 마음 담아서 희나리 듣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뒤에 노래가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이것만 들어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전혀 그냥 막막하신 분들, 그냥 깜깜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한 번 더 해볼게요. 사랑하. 아, 뒤에 두 글자만 더하면 이건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냥 그게 제목이어서 제가 불러드린 세 글자에다 두 글자라만 더 붙이면 바로 그게 제목이기에, 그렇기에 이건 틀릴 수가 없기에, 응? 그냥 거의 뭐 거저 드리는 거기에, 사랑하 다음에 도대체 어떤 글자가 나오기에. 자, 이분은 대학가요제에서 금상을 받으시면서 데뷔를 하셨습니다.

그러세요. 그래도 살아야죠. 자, 219님. 정답 사랑하기에 이범학. 아주 오랫동안 국악방송을 못 듣다가 다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하셨습니다. 일단 다시 듣게 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쉬셨나 보다. 감 조금 잃으셨다. 한 일주일 열심히 들으셔야 다시 감이 올것 같아요. 아, 너무 아쉽네요. 자, 가을마중님, 이정석 사랑하기에. 예, 힌트가 기가 막히기에. 정답을 아니 보낼 수가 없네요 해주셨고요. 7516님, 예, 사랑하기에 이정석. 사랑하기에 떠난다, 놔준다, 너를 위한 거다. 너 주변 사람들을 위한 거다. 난 이런 거 이해 안 돼요. 그러게요. 저도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또뭐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 뭔 이유가 있긴 있겠지

소형 가전 폐기장에서 어젯밤에 데려왔어요. 작동법도 덜 익혀 좀 낯설지만 오늘부터 알아가려고요. 청취자 1인 추가요 해주셨는데 아이고 우선 예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아니다 초등학교 5학년 그때쯤에 제 처음 제 라디오를 갖게 됐었거든요. 진짜 생각해보면 그 과자 크래커 그 커피에 찍어 먹으면 맛있는 그 하얀 크래커 있잖아요. 그거만한 거였는데 좀 두껍긴 하지만 그냥 라디오 켜 잘 주파수도 잘 안 잡히고 뭐 그랬는데 뭔가 그 이어폰도 아니고 옛날에 리시버라고 부르던 거 있어요. 한쪽에만 끼우는 거 스테레오가 아닌 모노죠. 그거 꽂아가지고 들으면서 세상을 다 가진 듯이 막 모르는 노래 나와도 꼽고 있고 뭐 라디오 그러니까 야구 중계 찾아가지고 듣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 좋은 친구였는데 7049님께도 좋은 친구가 생긴 것 같습니다. 2253님 연휴 동안 시골에서 알바 겸 놀다 왔어요. 그 피곤한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는 것 같아요. 몸이 여기저기 안 쑤시는 곳이 없네요. 그래도 밤에 하늘을 수놓은 예쁜 별들도 그립고 맛있는 음식들도 그립고 정겨운 시골 개들도 그립고 심지어 시골 소똥 냄새마저도 그리운 것 같아요. 도시 생활도 좋지만 저도 언젠가는 전원주택에서 진돗개 키우며 귀촌 생활하는 꿈을 꾸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아, 지금부터 20년 후에 가능하길 하셨는데 예 충분히 가능하고 말고요. 멋진 귀촌생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청해주신 노래 같이 들을게요. 휘성의 1년이면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

가져가고 제 거 하나만 딱 남았는데 아이스티가 아니고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남은 거예요. 아, 나 이거 못 먹는데. 그래도 저 경민 씨는 저기서 이제 또 돈 낸 사람도 있고 이거를 여기서 내가 못 먹는다고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딱 마셔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써. 그리고 여기는 카페인도 이제 들어있다는 거지.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도 이제 먹는 시늉만 좀 했죠. 아우 세상에 그것만 마셔도 가슴이 콩닥콩닥 이 카페인 때문에. 이제 뮤지컬 런 스루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진짜 그 작품이 진행되는 것처럼 중간에 안 끊고 끝까지 가는 걸

땡이 안 좋아하는데 엄마한테 이제 안 먹으니까 보내지 말라고 할까요? 아니면 엄마의 즐거움이니까 그냥 받아서 먹을까요? 야, 요것도 참 고민이다, 진짜. 예. 나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엄마는 아유, 우리 딸이 좋아하는 무말랭이 하면서 예, 그 무말랭이 만들어서 보내주는 그 즐거움을 간직하실 수가 있을 텐데 또 아이고 잘 먹지도 않는 걸 계속 받아서 뭐 결국은 뭐 버리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참 죄짓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나눠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자, 요것도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요거는 받아 대 받지 마. 받아 받지 마. 이렇게 두 가지로 귀엽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1로 키워드 하나씩 넣어서 여러분 의견 보내주세요. 무료인 덩덕궁도 가능합니다. 자, 무말랭이. 맛있다. 아직 무말랭이가 먹을 만한 저는 아직 치아가 괜찮은 건가요? 어떡하나. 예. 한동근의 노래입니다. 그대라는 사치.

마저 나를 기쁘게 하는 건막 그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잠꼬대도 귀엽게 하면 잠꼬대로 막 죽을래 막 이러면서 다 죽었어 이씨 뭐 이러면 그 무서울 것 같은데. 아, 자, 결정해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 4278님의 어머니께서 계속 무말랭이 반찬을 보내주시는데 제가 아직도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줄 알고 계신 거죠? 아, 이젠 안 먹으니까 보내지 말라 할까요? 아니면 엄마의 즐거움이니까 그냥 받아서 먹을까요? 먼저 받아! 받아파! 2755님, 받는다. 엄마의 기쁨인데 무너지게 할수 없어요. 안정형 쭌디님, 예, 주실 수 있을 때 받아요. 안 계시게 되면 엄마가 해준 음식 많이 생각날걸요.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1279님, 받아서 나눠 드세요. 다른 분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7516님, 예, 엄마 즐거움도 지켜드리고, 다른 요리법을 찾아서 해 드세요. 잘게 썰어서 볶음밥에 넣어 드신다든지, 색다른 요리 방법은 많을 듯요. 자, 이런 의견도 많았고요. 봤지만은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비슷하세요. 와, 이거 거의 복붙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비슷한 사연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런 분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7516님, 예, 엄마 즐거움도 지켜드리고, 다른 요리법을 찾아서 해 드세요. 잘게 썰어서 볶음밥에 넣어 드신다든지, 색다른 요리 방법은 많을 듯요. 자, 이런 의견도 많았고요. 봤지만은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비슷하세요. 와, 이거 거의 복붙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비슷한 사연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런 의견입니다. 3496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대신 다른 음식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나무님도 예, 비슷하네. 솔직히 말씀드리고 참고하시라고. 예, 지금 좋아하는 것도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8399님, 저도 무말랭이 참 좋아하지만 요즘은 치아 때문에 못 먹는데 완전 제 얘기네요. 엄마의 노고를 버리는 것보다는 사정을 얘기하고 안 받는 게 좋을 듯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집계가 끝났습니다. 어우, 이번엔 조금 더 벌어졌네요. 81%의 득표율로 여러분 어찌 예상하십니까? 예. 받아. 받아. 우세했습니다. 4278님 그냥 받으세요. 받으셔서 진짜로 나눔하셔도 좋고 치아가 안 좋으시다고 하니 그걸 어떻게 좀, 예,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요리 방법도 좀 찾아보시고 치아 관리 제일 좋은 건 치아가 다시 이제 좋아져가지고 막 부닥부닥부닥 막 그냥 10개씩 씹어 드실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안 될까요? 자, 일산 멋쟁이님 청해주신 노래 듣겠습니다. 이무진의 바다에 누워.

정말 많은 비가 쏟아졌어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됐고 주변 도로에도 흙탕물과 돌멩이들이 잔뜩 밀려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파트는 미리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차량 침수 피해는 없었고요. 주민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함께 흙을 쓸어내고 돌멩이를 치웠어요. 서로 도와가며 함께하니 조금씩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을 텐데요. 모두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우리 2946님은 큰 피해가 없으시고. 근데 이번에 인명피해도 있었고, 예, 피해가 적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작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 세상에. 어? 이게, 참, 비 너무 안 와가지고 막 비 좀 와라, 비 좀 와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태풍마저도 우리나라를 피해가니까, 아유, 차라리 태풍 와서 좀 비라도 내려주면 좋겠다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참 우리가 참 자연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무지하니까 무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극단적인 폭우가 어떤 이유냐 찾아봤더니 한 지역에 같은 기류가 계속 유입되는 대기 정체 현상이 있었음. 이제 거제도의 경우 태풍이 남긴 수증기를 남서풍이 계속해서 불어넣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도 아니었고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계속 유입됨으로 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왔다는 거죠. 자연이 이렇게 무서운데 그걸 모르고 진짜 바보같이 우리 돌팔이같이 태풍이라도 와서 가뭄 좀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니. 아우 진짜. 아 참. 내가 이렇게 비를 막 내리고 이럴 권한이 있는 사람이든 뭐 신이든 뭐 이런 존재라면 1년에 내리는 비의 총량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달별로 나누고 눈도 나누고 곱게 요일별로 나눠가지고 사람들 헷갈리지도 않게 그렇게 할 텐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걸까요? 자 모쪼록 예, 아직 여름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예,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K 클래식 한 장 넘겨달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가보시죠.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가야금 명인이자 창작 국악계의 선구자,

0: 모시고 살았어.
1: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여러분? 지금 DJ가 만약에 멘트로 했으면 큰일 날 만한 아이고 예 뭐 이런 거 막 나오던데. 아유,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아주 구수하게 예, 해주시던 깜짝 놀래네. 훅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예 7954님 연휴를 지내고도 아직 계약을 안 한 막댕이와 오늘까지 함께하고 내일 드디어 계약입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신랑이 출장을 갔어요. 저 두 배로 기쁘다고는 말 안 했습니다. 상상에 맡길게요. 어우, 축하드립니다. 무엇을 축하한다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부럽네요. 아, 내일 저희도 이제 큰애가 드디어 계약입니다. 저의 아침잠도 끝났습니다. 아자, 할 수 있다. 아, 5798님, 연휴 마지막 날 두 손으로 커피잔 감싸안고 파도 멍하고 있는데 남편이 나지막한 톤으로 말하더라고요. 창가에 부딪히는 빗방울 수만큼 서로 사랑하며 살자. 순간 심쿵이라 그 마음을 달리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하셨는데요. 변진심의 노래, 노부영의 대금, 김호성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노랫말 중에 한자어가 많이 나왔는데요. 천증세월 인증수요, 춘만건곤 복만가라 이런 말이 있었죠. 이 천증세월 인증수라는 말은 하늘은 세월을 더하고 사람은 수명을 더한다 이런 의미고요. 춘만건곤 복만가라고 하면 하늘과 땅, 이 천지에 봄 기운이 가득하고 집안에는 복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의미이죠. 우리가 입춘방을 쓸 때에도 많이 쓰는 글입니다. 신년을 맞이할 즈음에 감상하기 좋은 그런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들어보셨습니다. 노랫말 속에 화살같이 빠른 세월이라 했는데요. 연휴가 끝나고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 되면서 이 8월도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말 그대로 화살같이 빠른 세월이란 말이 실감납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시타 계열의 음악 5곡을 이어 연주했죠. 요즘엔 이런 연주를 취타 계열의 음악을 이어 연주한다 해서 취타 계주라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런 음악은 원래 용도인 이동용 음악으로 쓰지 않고 감상

아무리 슬퍼하더라도 카라얀이 다시 살아나진 않는다. 불완전도 음악에 포함된다. 음악은 오직 이 순간에만 있다. 오직 당신을 위해. 그래서 음악은 아주 독특하다. 당신은 음악을 다시 불러내 개선할 수 없다. 비눗방울처럼 오직 이 순간에만 존재하다가 그냥 사라져버린다. 정말 환상적이지 않은가? 오직 이 순간에만 눈에 보인다. 음악은 시간의 예술이다. 음악에 대한 당신의 추억은 매우 개인적일 수 있다. 어쩌면 당신은 특별한 순간에 중요한 사람과 중요한 장소에서 중요한 날에 그 음악을 들었을 테다. 생일, 결혼식, 장례식 또는 기념일에 배경음악이 깔린 그 순간이 기억에서는 완벽해 보일 테지만 분명 그렇지 않았을 테다. 이제 현실성을 조금 회복해 나의 불완전성 주장이 얼마나 완벽한지 증명해보자. 기억 속의 완벽한 순간에 사실은 아주 시끄럽고 너무 더웠고 당신이 너무 흥분했고 모깃대가 들끓었고 비가 쏟아졌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그 모든 나쁜 상황은 언젠가 기억에서 지워지고 완벽한 장면만 남는다. 주변 상황을 그냥 잊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훨씬 더 아름답게 기억된다. 뇌는 그런 일을 아주 잘한다. 나는 이것을 기억의 황금 덮개라고 부른다. 황금 덮개 덕분에 모든 일이 실제보다 훨씬 더 좋게 보인다. 고품질의 CD조차 완벽하지 않다. CD에 완벽한 연주가 수록되었다면 왜 굳이 같은 곡을 다시 녹음해 새 CD를 발매하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이다. 훌륭한 CD가 아주 많고 멋지다고 느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CD든 라이브든 언제나 질문은 하나다. 내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가? 이 순간 나는 그 음악을 기꺼이 듣고 싶은가? 모든 것이 조화로운가? 그렇다면 행복하게 귀를 열고 완벽한 불완전에 기뻐하라.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이미 불완전함을 선택한 것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글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특별히 와닿는데요. 삶은 완벽하지 않고 그래도 괜찮다. 음악은 완벽하지 않고 그래도 괜찮다. 그냥 즐겨라. 불완전도 음악에 포함된다. 뭔가 마음이 편해지고 안심이 되는 표현이죠. 또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이다. 내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가. 이 순간 나는 그 음악을 기꺼이 듣고 싶은가. 모든 것이 조화로운가. 그렇다면 행복하게 귀를 열고 완벽한 불완전에 기뻐하라. 이렇게 마무리하는 부분에 이 표현도 마음에 듭니다. 음악에 완벽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검고산조의 창시자로 꼽히고 있는 백낙준류 검고산조 들어보려고 합니다. 백낙준의 검고산조의 출발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부친의 구음을 옮겨 탔다 하는 설이 있고요. 또 가야금산조를 검은고로 옮겨 탔다 하는 이야기. 그런가 하면 무속음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 이런 설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설 중에 한 가지만 옳다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이 모든 음악들이 백낙준의 검고산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를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백낙준은 1920-30년대에 활발한 활동을 하셨고요. 그의 검고산조는 김종기, 박석기, 신쾌동에 의해 이어졌습니다. 백낙준류 검고산조 듣겠습니다. 허익수의 검은고, 홍석복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목부터 제비 노정기까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흥보가 제비를 다 낫게 하죠. 그러자 날기 연습을 열심히 하다가 다리가 다 낫고 그리고 강남으로 돌아갑니다. 흥보와 아쉬운 이별을 하고 돌아가는데요. 이 흥보 제비는 겨울을 다 지내고 봄이 돼서 흥보의 은혜를 갚을 보온표 박씨를 입에 물고 다시 흥보네 집을 찾아갑니다. 그 내용 이번에 들어보시겠습니다. 흥보가 중에서 제비 노정기를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흥보가 추서들고 불쌍하다 내 집이야. 내 집이 간구야. 따로는 짐승이 없더니 네가 나를 찾아와서 새끼까지 다 죽이고 다만 한 마리 남은 것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으니 네 영상이 불쌍하니 내 기어이 살리리라. 오색 당사실로 찬찬히 곱게 감아 제 집에 넣었더니 은혜가 풀제비여든 죽을 리가 있겠느냐. 십여일 고생하다 절골이 완압되고 들고 날고 출입하며 날개 공부허랴 할지 구만 장공아 멀지 마

오라 가랑돈 일적에 흥보가 보고 좋아라고 기특하다 내 집에 간간은 좋아

그게 모두다 이별지라구나. 항공중천 높였다 주인을 불러서 아직을 하는 듯 흥부가 보고 기가 막혀 가느니 저 집이야 부러진 날이를 하늘 마라

내가 써도 만군 중 장사가 되어 적군을 몰살을 시키고

제비대왕 그 말 듣더니 네가 금년에 나갈 적에 비암날 나가기에 그날 나가지 말고 좋은 날을 받아서 나가라고 했더니 고집이 부리고 나가더니 네가 불행히 화를 당했구나. 명년에 나갈 때는 출행날을 잘 받아가지고 가거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월이 돌아오니 흥보제비 장수전이 들어가 연유를 고백한 즉 제비대왕 그 말 듣고 보은표 박씨를 하나 주며 네 이것 갖다 흥부시키 드리고 은혜를 갚아라. 저 집이 받아물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뒤 꼭 이렇게 들어오던 것이었다. 흥군방 자우보 백군 무릅쓰고 거중무둥 높이 떠 들어와 살면 살펴보니 서쪽은 지척이요 동해는 창업어 거구나 춘용봉을 올라가니 주자에게 덤도 나 강견도 아준부 어저께 바라보니 초동남이 가는 배론

부대내 예관이냐? 수병사의 명령 안 돼요. 불성 청원 각비래라. 나르고는 저기라.

밤에 좀 떨어지니 병도 넣어지고 하지요 백구백도 쪽을 지우청 파석의 광대허니 서양천이 정그르구나 휴연봉을 흥북광릉며 들어가니 25년 단에 아버지 반유옥지 수류건적 주견성을 화답하고 봉왕대 굴러갔니 봉거대군 강자유라 황왕노를 당부건 황황질급급한 백운천지공여유라 금동을 지내 여수사촌 들어가니 공수창가 돌리게라 낭매월을 툭 차부여의 활렁 떨어뜨리고 예수를 지내어 계명산을 올라가니 창자반 강구 듣고 남병산을 들어가니 칠성단의 빈터라 연주치관을 지내 장성을 지내 칼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절이 굴러간 저 만호 장안 구경하고 경양문 대달라 홍광문 지내요 동관을 들어가니 삶이라기 백기로다 구동지행지를 순식간이 지내서 강남 쓰다오던 집에 포기대로를 지어 우리 나라로 들어올지 울구울구 일당도 그동이고 와서 만나자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와서 압남산 반남산 청천강 용천강

삼각산에 올라간 적 시체로 살펴보니 차려둔 것에 몸하게 충격으로 흘러져 금홍성 분개고 준동 영춘 회두라도 봉방울이 생겨있고 삼각산이 생겨있구나 문물이 빈빈하고 풍속이 히히 흔히 만만세 지금 당기고 전라도는 문봉이요 경상도 할명이라 문봉 하면 둘 품에 흥보가 사는지라 저 집이 건동무소 박세배 나가로 울고 가주고 동높이다 남대문바 성나달라 칠팔패 패드리지니 애국애를 넘어구나 동욕 강을 푼 건너 두 쪽 제 옆에 계곡

동은 무엇을 갖다 이래 어깨 흥경에 눈동 흥 무궁마을 안으로

전하게 난 줄을 물고 시루어르든둔한 방으로 펄펄 날아든다. 들보 위에 올라간 여 제비 말로 온다. 지지지지 주지주지 거지 연지 배원학지 철지 은지 함지 포지우지 빼드드드드드드 흥보가 보고 좋아라고 얼씨구나.

흥보제비에게 뱃날에 나가지 말라 했는데 그날 나갔기 때문에 구렁이에게 화를 당했다 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죠. 다음에는 날짜를 잡아줄 때 나가라 하면서 흥보제비 출발하게 되는데요. 흥보네 집을 향해 갑니다. 흥보가 중에서 제비노정기 들으셨는데요.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8월 중순 무렵이면 대부분 휴가를 다 마치고 돌아오시던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디 좋은 곳 다녀오셨는지요? 이제 연휴도 끝나서 마치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 돌아왔는데요. 새롭게 시작된 이번 한 주도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끝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이물대감님 고물대감 배우에 넘나드는 대감님들 생기를 왔다 갔다가 같이 내고 드리는 대감님 만개 대감 두지 대감님 대감님 몸주 대감 직성 대감님 사해

0: 허허 히히히히 호호호. 우리 대감님이
1: 오시다.
0: 이물에서 고물에서 고물에서 이물에서 아주
1: 나오셔서
0: 억척스럽고 극성스럽고 오시다. 욕심도 많은 대감이요, 탐심도 많은 대감이요. 오나라 하길래 구역구 반가워서 상풍역 거둥에 중풍에 나와서 쓱 둘러보니
1: 오시다.
0: 원지기랄 거 빙 돌아보니 수발막대 둘러도 하나도 거칠 것도 없네. 이건 어둠의 법입나? 어?
1: 몰라서 그래.
0: 이게 누구네 법이야? 이게 저기 저 장장부 할머니 법이나? 아니면 여기 방송국의 KBS 법인지? 하나 뒤거 알 수가 없니거? 아니 아까부터 뭐 가만히 보니까 무슨 어? 저에서의 쌍달구리 수리소에 아 오문소를 잡고서 말이지 그건 거들어 벙청거려서 하는데 가만히 봐야 하니 우리 여기 어 그 저 장장부 할머니며 악사들이며 괭간 할머니 직내도 더고 화가 나가지고 차라난 것도 없고 돈도 안 주고 하니까 이 큰 할머니는 그냥 아 배는 직업산에 갔고 눈은 흙기산에 가갖고 우리 대감님도 뭐 먹은 것도 없이 양주를 들써 오화통이 버럭 거기 먹어야 되는데 먹은 것도 하나도 없고 아니 정말 화가 나고 열이 나는데 그래도 후이 볼랑을 그를 낮추비렸다고 장례를 길게 먹고 원리를 생각하고 저기 저기 앉은 저 안영감은 머리가 훌렁 벗어진 거 보니까 꽤 많이 먹은 것 같아. 여기서 그러나 저러나 여보 없어. 우리가 날마다 놀 수 없고 달마다 놀 수 없으니 여기 제비선 유독선 장원 달라고 그러고 먼 바다에 나가서도 실수 없이 투쟁이 내는 데마다 아 1년 12달 때에 찾아서 철이 찾아서 나는 고기를 만선대게 잔뜩 잔뜩 저 퍼실어서 배가 잔방하게 뜨려가게 해달라는 얘기지. 아, 그렇게 해서 잔뜩 도와주고 잔뜩 받들어주고 우리 대감님은 말이지 이제 그만 저 휘

일양 잔뜩만이 낚고서 좋은 고기 큰 고기 굵은 고기 태화띠미 탓을 주어서 많이 잡아 수출도 많이 하고 이화도 많이 벌어들이고 잘 놀고 받들어줍니다.

어라바다 만경청파 쓸물에 들어왔다가 쓸물에 나갔다가 들물에 들어왔다가 물 따라 세월 따라 길 따라서 배 따라 쫓아 따라 당기는 영산 할아비암 영산 할머니 고기 많이 잡게 해줘.

할 말은 대사는 거지만은 뭐 내는 뭐 좀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아 오늘 내가 나와서 잘 놀고 풍류 소리 즐기는 내야. 그런데 그러나 저러나 말이지 우리가 이물도 보고 고물도 보고 들물도 살피고 날물도 보고 아니 다리빨 아래 하며 줄까지 하며 혹시 아 풀르다가 감다가 내다가 아 다칠세라 걸릴세라 뭐 말썽부릴세라 모두 우리가 골고루 살펴보는 대감이야. 그러니 많지 먹은 것도 없이 주인의 신심한 전네 정기동기 합소다. 하라뱀 하라뱀 하라뱀 여보소 할 저기 할맘 아유 우리 하라뱀을 나는 찾는데 우리 하라뱀

0: 3, 4월이 한창 그거 바쁠 적에 그 서리질 잘 땡기가시다. 시풍 나가시다.
1: 예. 그렇다고? 예. 또 턱은 죽의 턱인데?
0: 예. 시험은 안 나시겨?
1: 아이 여보 없어. 시험 안 났으면 그 이름 짓는 그런 거가 그런 거라고 뭐 재미 안 나 여보? 하라뱀 치고서 시험 안 난 하라뱀도 봤었나?
0: 난 다
1: 시험이 났는데
0: 어떻게 났는데요?
1: 어떻게 난 것까지 예. 또 말하라고?
0: 예.
1: 이런 그만요. 나는 쌍소리는 정말 그야 맞다나 뭐 자지껍데기만 짓 할 줄 모르는데 저 온율에 축 늘어선 말불 아래 털라도 드문드문 났어.
0: 지금 한 분 잘 나가.
1: 그래 아이들이 개풀 놓고 쳐다보고서 그거 떨어지면 고모 같다고. 그렇게 쳐다봤을지도 모르고 그러나 저러나.
0: 예.
1: 그런데.
0: 네.
1: 아니 주인은 없고 나그네만 있는 옷을 입고 다닌답네.
0: 아이고 그런데 이제 주워다는 걸 보니까 비스러 간 것이다.
1: 안개 비스럽게?
0: 네 안개 비스러 가이다 어떤 할아버지가요.
1: 어야.
0: 이물로 왔다 고물로 가는데요. 아니 화로설 펄렁 하는데 보니까요. 그냥 누둑배기지 터덕터덕 기운 옷을 입고요. 그래가고서
1: 이물로 우리 할아버지 같은데?
0: 고물로, 네 고물로 갑디다.
1: 어 터덕터덕 기워 입었다고.
0: 네 비스러 가이다.
1: 고물로 갔다고?
0: 예. 찾아보시오 그러면
1: 하라뱀 하라뱀

0: 사람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하라병, 우리 하라병.
1: 아, 누구라 날 찾는 것 같아? 누구야 날 찾는 사람이?
0: 저 할머니 보고 물어보라.
1: 여보, 할머니. 장구 치는 할머니야.
2: 아니, 할미야면 무슨 할미야를 찾습니까?
1: 아, 할미암을 찾든 영감을 찾든 나 찾는데 대답이나 좀 해주세요.
2: 예.
1: 아니, 나 잠깐 들으니까 여기서 굳어는 소리가 나는데.
2: 네.
1: 저는 저 병자 호란 당시에.
2: 네.
1: 할미암을 잊어버리고서요.
2: 네.
1: 여태껏 찾아 동서남북으로 찾아다니면 여태껏 찾다가 못 찾았어.
2: 네, 못 찾았어요?
1: 네, 풍편에 들리는 말이.
2: 예.
1: 할미암이 아마 중간에 만신이 됐다는 거예요.
2: 네.
1: 만신이 내려가지고서 이제 거리마다 이제 댕기면 굿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서 굿소리가 나길래 혹 할머니나 와서 굿하는가 하고서 와서 찾는 게 옳지다.
2: 아니 또 어떤 할미암은요?
1: 네.
2: 어떤 할미암은 하나비암을 찾아다닙니다.
1: 네.
2: 찾아다니는데요.
1: 네.
2: 그 할머니가 다 고향이 어디

0: 그리고요.
1: 하여간 요만 짝 와서 가깝게 앉으시오. 앉고서
0: 여기서도 아마 통화
1: 술이나 한 잔 잡숫고 저 점점 가깝게 오네. 이거 어떡하지? 술이나 한 잔 잡숫고서 예? 우리 얘기나 해봅시다. 과거사 지난 얘기나 좀 합시다. 아 그래 개똥일 데리고서 어떻게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다고요?
0: 개똥일 소똥이는 잊어버리고 개똥이만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서 이리저리 유리 개그를 하다가
1: 아 그러면 개똥이를 잊어버렸, 소똥을 잊어버렸다고요?
0: 네. 그리고 개똥이만 길렀어요.
1: 아이고 이런 어디서 이 늙은이가 아 어떻게 해서 그러면 소똥이를 잊어버리고 개똥이는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그러면
0: 아, 호랑장에 그저 어린 오다가서 그래도 급한 볼일이 있어 급한 볼일을 보러 갔다 나오니까 그저
1: 하늘을 급한 멀리는 무슨 급한 멀리요? 내가 그때 급해서 나오다가 사람들한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가 그 왜 해피랄 그때 급하게 거기가 뒤가 말해서 뒷간에 간다고 내가 보라고 철석같이 맡기고 잘 보라고 부탁했더니
0: 그 순간을 잊어버렸죠.
1: 이 하라뱀이 그 순간을 잊어버렸다니 이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은 아직까지 행방이 묘현하고 그러면 그 자식은 어디 가서 뭐 죽지 않았으면 살았을 거고 우리 들은이 오래 기다리고 찾다가 만난 것만 해도 귀엽고 반갑고 오늘 좋고 그러면 그 개똥이는 어떻게 되시기야 그러면은
0: 개똥이는 유리백이라면 끌고 다니다가서 배나 보니 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 배 선주를 만났는데 아주 인심 좋고 마음 쓰고 온 그 선주님을 만나서 개똥이를 거기서 화장하러 나가서 드려줘서요. 그리고 나는 사공주라다 난 열만해서 이제 영자가 되고 개똥이는 아직까지 화장으로 있죠.
1: 옳죠. 그러니까
0: 이미 좋아 그 선주는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개똥이를 이제 사위상 갖다 갑시다.
1: 원 저런 그 그러면 개똥이가 응? 아니 그러면 할아버지는 이 집이 사공으로 댕기다 영자가 되었고 우리 개똥이는 여기서 잘 길러서 그럼 화장인데 뱀전의 아줌마가 그러면 딸을 길러서 우리 개똥을 준단 말입니까?
0: 네, 그렇게 다
1: 아이고 너무나도 고맙고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저희 아 할아버지는 영자가 됐고 나는 팔자가 사나워서 그동안에 할아버지하고서 헤어져서 이렇게 무당이 내려서 입에 저에 연신 땡기면서 오늘 우리가 즐겁게 이렇게 만났는데 아 그래도 이래도 부모여 저래도 부모여 부모 노릇을 못했지만은 우리 개똥이 좀 한번 찾아보시오. 내가 어쩐지 어디 아까 그 제이석고 들 때 소분양제석 놀대 조금 어디서 포도 얼굴이 그었다 했는데 키아가 그러면 우리 아들이란 말이야.

선주님, 뱀자님 아주머니 인심이 좋아 늘어준대니 내가 그 보답으로 하려면은 그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여기 살림을 늘어가고 보러 가야 되고, 나는 여기 구슬했으니 구슬하고서 팔동사들이 실수 없이 다 좋고 그래야지 되지 않나 하니까는 우리가 배에서 붙들고 앉아서 울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다들 오시오. 자, 저 팔동사들 다 오시오. 사공님도 오고 이자도 오고 삼자도 오고 모두 배옥선관들 여기 다 모여가지고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뜻으로 모두

0: 저러고 저러고 보니 우리 배가 지금 만선이 됐으니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만선이 됐으니 상급배를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여보시오. 그 우리 배는 지금 이물 떠뜨 달고 고물 떠뜨 달고 허리 떠뜨 달아 3대씩이 배지만 지금 저기 저 가는 저 배는 상고배요 신선배가 분명하니 저 상고배 신선배 좀 부르시오. 이거 어디다 퍼서 왠기 실어줘야 저 마포 광나루도 갖다 팔고 마포 강변에도 갖다 팔고 저 진남포 강변으로도 들어가야 되니까 다 부르세요. 좀 오라고.
1: 상고배 일로 와. 물건 좀 왠기 실어가. 그냥 두다시 피할 터니 와 오나라 빨리.
2: 알았습니다. 알아서 가입니다. 이제 가요.
0: 아니 썩어서 가는 물건이 아닌데 왜 아 뭐 그냥 두다시 피어다녀. 자 이리 오시오. 이리 와요. 이리 와. 이리 와서 자 이제 벌이 쓸려줍시다. 뭐 이거 너무 많이 들어서 디렵다. 뭐 이러다간 배가 말이지 뜰이 가서 주저앉을 거 가라앉을 거 같으니까는 이제는 디렵다. 퍼서 상고 바로 앵겨 싣고 자 김선준의 배도 이리 오고 이선준의 상고선도 오고 박선준님네 신선배도 오고 신선배들 이리 다 오시오. 다 퍼실 가지고 가게 퍼실 가지고 자 퍼실립시다.

나를 받아 요왕제를 모실라고 나를 받아 요왕제를 모실라고 청태산에 청솔 베고 오황명산에 황토 파서

수용왕님네 금수강수용왕님네 극락강수용왕님네 금수강수용왕님네 극락강수용왕님네 적수강수용왕님네 흑룡강수용왕님네

칠성영왕 주는 물에 수명장수 점지하고 용궁영왕 주는 물에 지랄풍병 막아주소 지리영왕 주는 물에 효자 연려가 많이 나소

백등의 셈이 반드시 이 셈이 물맛은 좋아지소. 사하야 팔방 용왕님 내 이 용왕에 좌정하소. 상주허버 밑에 천신 난탄 용왕 남발타 용왕 화수길 용왕 득차카라 용왕 아나발타 용왕 여시당 우랑 무변 제대 용왕 변화무공 미신지 모르구로 해동조선 대한민국 각각 등보체 일문 권속 동서 사방 출입 제처 상봉길경 불봉제약 차대강근 육국 청정 신강 칠서 일문 권속 심중 소지원 116량 천상지경 시시모백해 지제 수산고월 하대기대원 제대 용왕 갑피진 모력으로 병고자 속득개차 무남자 속득생남 단명자 수명장수 학업자 우성성치 직무자 수분성치 빈궁자 복덕구조 출인

전지 풍아 막아놓고 지하 풍아도 막아줘서 손재 풍재 막아놓고 관재 구설 막아줘서 1년하고 12달 300하고 60일 과년하고 16달을 오늘같이로 점지하소 잡기 잡신 다 물러서고 만복수복만 이리 주소

0: 어떻게 그냥 돈과 쌀을 많이 쟁여놨던지. 돈은 1만 9만 석이오. 쌀은 1만. 돈이 1만.
1: 9만냥.
0: 쌀은 쌀이 1만 9만 석이. 이렇게 되었는디. 흥보가 쌀을 딱 보더니, 여보 마누라, 저 쌀을 본 게 말이여, 배고파서 더 못하겠네. 에? 그런 게, 우리 쌀 본 집에 그냥 밥이나 한 통속 해먹고 다시 해. 그럽시다. 금방 밥을 수는 없고, 동네 가마솥은 있는 대로 싹 빌렸다 하고, 니 그 자식 놈들은 지게 밟게 짊어지고,

한번 꾸며보는디. 어? 목공단 가끔 목공단 먹는 목공단 구름말지 목공단 좋지. 목공단 저구리 목공단 말지. 목공단 벗어 목공단 허리디

세 번성소와 벌이 정야신을 수근을 늘고 얼따성대미하시 자네는 그러고 본 게 말이여 염락 없는 그 버들 속에 뼈꼬리 같네 그리여 흥보 내여간 흥보 집은 이렇게 부자가 되어 있는데 그때 마침 심술 많은

주고 술 받아주고 괴기 사주고 해서 보냈다. 근데 흥보야, 조금 있으면 그놈들이 너를 잡으러 이리 올 것이오. 이게 이 집과 재산을 나한테 싹 맡기고 뭐 도망을 가고 저 의주 압록강을 건너가가지고 한 3년만 있다 오니라. 3년 아니라 10년 있다 온다 해도 네 재산의 손톱만큼 내가 손을 대면 내가 네 아들놈이야 이놈아. 흥보 기가 막혀가지고. 형님 그럴 리가 있어 오니까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이 까치다리는 안 되지라. 응? 뭐냐 명년 춘삼월만 돌아오니라 동네에 있는 제비는 그냥 몽땅 작신작신 부질러버렸지. 응? 한참 이러고 있을 저거 그때야 흥보 마누라가 놀부 하던 일

그만 오시오. 나도 이제는 쌀도 있고 돈도 있어. 비단 옷도 많이 있어. 엉덩이랑 지원 날지

0: 지가느니온 내가 먼저 들어 갈라요. 아 이러고 딱 일어난 게 돌보라 놈이 혈압이 더 올라가지고 발로 바삭을 탁 차면서 아 이까진 밥술 안 먹으면
1: 그만하냐?
0: 이게 이해를 하시오. 여기다 이렇게 해버렸는데.

0: 맞들이 한다고 말이오.
1: 그렇지.
0: 근데 해마다 제사를 누가 지내겠냐. 내가 죽으면 있어 빠질 놈아 이놈아. 그리고 네 것이 즉 내 것이오. 내 것이 즉 내 것이고.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그런 거 알았으면 이거 나 주소. 아이 그렇지 않아도 형님들이라고 따로 목 주는 곳입니다. 어? 참말로 야 이놈아 말이 나선 게 말이지. 어렸을 때 너를 내가 얼마나 이뻐했냐 이놈아. 이래 내놔라. 쇠뿔은 단지에 빼더라고. 내가 온 집에 그냥 지고 갈란다. 내놔라. 아이 하옵지만은 너무 무거운 것인 게 먼저 건너가시면 하인시켜 지어 보내드리겠습니다.
1: 그렇지.
0: 놀부가 대번의 표정이 달라진 이런 도적놈 같으니라고. 내가 건너간 뒤에 소갈미는 싹 빼고 겉장만 보내야지. 보내려고 지 이놈아. 에이? 아니 속모르 사람은 날 보고 도둑을

양 한 바구니에 말하라! 신발 어른지 건지 갔다가 19살이라고 들어오면 어른어른어른조차 나와 영접하는 게 도리오지. 자의 모든게 웬일인거나 에라이 사람 없을세. 놀부 마누라 나온다. 놀부기 집 나온다.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은 생일내 몰라서 잘못되어서 이리 오시오. 이리 오란대온 이리 와요. 아이고 여보 영감 어디서 초장을 가져왔어. 놀부 좋아라고. 아이고 내 새끼야. 아 놀부 마누라 기가 막혀갖고. 여보, 아니 아무리 온다고 마누라 보고

놀보 집으로 따고 오늘 놀보 좋아라고 소반에다가 얼른 물을 받쳐놓고는 아이고 제비님 행차하셨습니까? 그거는 그날부터 방에 가서도 자지도 않고 제비집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알까는 곳을 그냥 놀부가 어떻게 만져가지고 전부 골아가지고 싹 골아서 내 동댕이 쳐버리고 단 하나 남은 것이 이러고 있는데 곧 날게 되었거든. 놀부 기가 막혀갖고 아이고 저것마저 날아가 버리면 10년 공부 도레미 타버린디. 아이 그런데 이거 제비 기다리기보단도 그 구애 기다리기가 훨씬 더 어렵네 그리요. 야가 어째서 이렇게 안 오는고? 한참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저 구레이 기다리다가는 저거 날라가 버리면 큰일이야. 그런데 아무도 없은 게 말이여. 내가 임구레이 노릇을 해가지고 저는 다리를 착신 부질내야지. 아이 놀고란 놈이 팔을 탁 들더니 지 쇳바닥을

1MHz 충북 영동 1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계절 잘 이겨내고 계시죠? 네. 이러한 계절에 스크린이나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시원한 액션 한 장면은요, 우리 마음에 한 줄기 시원한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국악방송이 개국 초창기부터 우리 음악을 기록하고 풍성한 음원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기획이 있습니다. 바로 국악방송 새 음원 시리즈인데요. 도들볕 우리 음악에서는 이 새 음원 시리즈 속에 담긴 보물 같은 음악들을 꺼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 국악방송에서 지역의 귀한 소리꾼을 발굴해 제작한 2019년 새 음원 시리즈 김원식의 대금산조 대금정악 앨범을 준비했고요. 그 가운데서 들어보실 곡은 대표적인 관악 독주곡 경풍년입니다. 경풍년, 한자 그대로 풍년을 기뻐하고 축하한다라는 아주 경사스러운 뜻입니다. 원래 이 음악은 조선시대 궁중의 큰 잔치나 행사에서 나라의 태평성대와 풍년을 기원하며 자주 연주되던 궁중 합주곡이었는데요. 워낙 가락이 유장하고 아름답다 보니 이렇게 대금이 돋보이는 맑고 청아한 독주곡으로도 자주 연주돼 왔습니다. 오늘 대금을 잡은 김원식 연주자는 현재 충주 시립 우륵국악단의 수석 단원으로 활동하며 충청지역 국악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이 추진하는 새 음원 시리즈는 전국 수많은 예술가들의 깊은 기량을 음원으로 묵묵히 기록하고 보존한다는 점에서 참 뜻깊은 사업인데요. 이번 앨범도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의미가 깊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지역의 소중한 예술적 자산을 기록하고 보존한다는 점에서 참 뜻깊은 사업인데요. 이번 앨범도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의미가 깊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지역의 소중한 예술적 자산을 보존하고 전통의 참맛을 전하는 김원식 명인의 야무진 대금가락, 여기에 한덕규의 장구반주가 어우러지는 경풍년 함께 감상하시죠.

배금 특유의 맑고 깊은 울림이 궁중음악이 가진 기품과 어우러져 마음의 평화를 선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원식의 대금 연주로 경풍년 듣고 오셨습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곡은 산조병주입니다. 검은고의 원장현, 아쟁의 박종선, 장구의 김청만이고요. 13분의 긴 호흡입니다. 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곡은 산조병주입니다. 검은고의 원장현, 아쟁의 박종선, 장구의 김청만이고요. 13분의 긴 호흡입니다.

감상하셨습니다. 검은고의 원장현, 아쟁의 박종선, 장구의 김청만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밤새 더워서 뒤척이고 잠도 몇 번씩 깨고 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죠. 그리고 유난히 허리가

0: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1: 동네 사람들이 만류하며 여보시오 봉사님, 죽은 사람 따라가면 어린 자식은 어쩌시랴오. 어서 어서 집으로 가옵시다. 신봉사 할 일 없이 동인들께 붙들리어 집이라고 들어오니 다

0: 배가 뺑뺑하구나.
1: 아이 좋다.
0: 이대기 뛰나가기냐 동네 푸이러기라.
1: 아이 좋다.
0: 어려서 고생을 하면 부기다나.

0: 마 행처로야 함전어여 비기여 멀부여라
1: 좋다
0: 둥둥 내 딸이야
1: 헐 좋다
0: 둥둥 내 딸이야
1: 헐 좋지
0: 둥둥둥둥둥둥둥 내 딸이야
1: 헐 좋다
0: 그 멀 준들 너를 사며 준들 너를 사랴 백비 다섯맨 니 하나
1: 헐 좋다
0: 열속여 안방대로구나 둥둥 내 딸이야
1: 헐 좋다
0: 등 밑에 기나미가 아니냐 슬슬흘기어라 둥둥 내 딸이야
1: 좋다
0: 둥둥둥 내 딸 둥둥 내 딸 둥둥 내 딸 이리 보아도 내 딸 저리 보아도 내 딸 엄마 아빠 도리도리 지암지암 찰강찰강 승마둥 냈다 서울가 서울가 밤하나 그다 들어방 속에 넣었더니 머리 감은 시영지가 들랑달랑 닦아먹고 다만 한쪽이나 먹기에 한쪽은 내가 먹고 또 한쪽 너를 주마
1: 알 수가
0: 두

1부 마무리 곡 심청가 가운데 젖동량하는 대목부터 심청 어르는 대목까지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임현빈, 북의 김영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그리고 수요일 코너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합주곡 4번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합주곡 4번이었습니다. 연주의 KBS 국악관현악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충주 우륵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동백 전해드립니다.

처녀 귀신까지. 그만해요, 그만해요. 그래 놓고는 진짜 이야기를 멈추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네? 무서우면 듣지 않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결말이 궁금하던지. 네. 그러다가 텔레비전이 집집마다 들어오면서 여름밤 아주 강력한 더위 퇴치법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전설의 고향입니다. 네. 1977년에 첫 방송을 시작해서 1989년까지 12년 동안 무려 578편이 방송됐다고 합니다. 훗날 몇 차례 다시 만들어질 만큼 여름 남양물의 상징이 됐습니다. 처녀 귀신.

김병 호류 가야금 산조 중 자진몰이었습니다. 가야금의 김남순, 장구의 신호수였습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보면서 무서워할까요? 물론 귀신은 아직 건재합니다. 네, 무속과 원혼을 다룬 장르도 계속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포물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귀신이 없어도 무섭다는 겁니다.

0: 다수
1: 부모 봉양 글 공부어 겨울에 없어기로는가 여인신 혼금수루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개궁항아 주어를 같이 번듯이 솟아가 쓰고 비치고
0: 얼쑤
1: 하고

보면 천전반칙 잠못 이루니 고정봉을 어이구를 속인나 손

0: 그리워 볼까
1: 좋다
0: 이와 일지 준대구 내 눈

0: 생각
1: 좋다
0: 목소포양
1: 다
0: 차려운 영화 흥망체여부 뽕따는 정부들도 남군 생각은 일반인이나 나를 보다는 조금 밝게 홍문 밖을 못 나가니 뽕을 따고 용케었나 내가 마니라 이말 못 보고 복중과 이득고 들면 무덤 근처에 있는 나무는 상상 보이기 될 것이오 무덤 앞에 서는 돌은 이 말 못 보고 복중과 이득고 들면 무덤 근처에 있는 나무는 상상 보이기 될 것이오 무덤 앞에 서는 돌은 망부서이기 될 것인지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리는 쌀 이한철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기쁨 후 스트레스. 대단히 아주 즐거운 일을 겪은 뒤 오히려 허전하고 우울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날이거든요. 이야, 음악 크게 틀고 일할 수 있어요. 오예 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큰 볼륨으로 평소에 못 듣던 그 기분까지도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신나네요. 별거 아니지만 라디오 볼륨을 좀더 키울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다리 쭉 뻗고 혹은 의자 위에 양반다리 하고 앉아가지고 누구의 눈치도 받지 않고 일한다. 괜찮네요. 자, 이런 사연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가장 가까운 기쁜 일 뭔지 문자 샵 0302 스마트폰 앱 덩덕쿵 카카오톡으로 문자 주실 수 있습니다. 어제요, 7416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 창호의 드린 햇살은 이렇게 하루 또 숙성시켜서 들려드리는 재미도 있습니다. 땀띠의 연주로 듣습니다. 이어 달리기.

땀띠의 연주로 이어달리기 들었고요. 이어드린 곡은 롤러코스터의 습관이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가장 가까운 기쁜 일 뭔지 살피는데요. 작두콩님, 이른 아침 벌들이 분주합니다. 채송화에도 여주꽃에도 호박꽃에도 참 그게 행복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좀 물끄러미 꽃도 바라보고

혼자서 육아는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간다고 했어요. 근데 얼마나 행복한지 이 아침 비타민 먹는 기분 뭔지 아시죠? 그거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손녀가 할머니 이렇게 맞나요? 손녀잖아요. 하면서 웃으면 완전 무장해제됩니다. 벌써부터 신나 신나 신납니다 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좋으실까요? 기분 좋은 순간 손녀들과 손주도 끼어 있을 것 같네요. 네, 손주들과 따님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사연들 주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가장 가까운 기쁜 일들 문자 샵0302 스마트폰에 덩덕쿵 카카오톡 다 열려 있어요. 빨리 보내주세요. 자, 소

아주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글재주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국악방송 모든 분들 행복 볼짝 다가선 하루 되시길 바래요라고 덕담까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 볼짝 다가선 하루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5분 31초 지나고 있습니다.

네, 길조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세 무엇일까요?에 대한 대답 정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5853님, 정답 까치입니다. 제 신혼을 까치 빌라에서 시작했었지요. 라고 하셨어요. 오호, 까치라는 단어가 아주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 아침입니다. 0780님, 정답 2번, 까치. 어제 시어머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오, 때마침 딱그 얘기를 듣고 정답도 맞히신 것 같은데요. 다른 정답 보내신 분들도 계세요. 3033님, 정답 3번, 참새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런가 하면 2219님, 까치가 정답 인데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7월 칠성날이 오늘이라고요. 어제가 할아버지 기일이었네요. 아이고 어떡하죠? 오늘이라도 차려드려야겠습니다. 제사상 말이죠. 못난 손녀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야, 이런 또 깨우침을 청해드린 햇살이 전하게 됩니다. 마음 가득 담아서 뭐 차리면 되겠죠. 705님 정답 2번 까치로 보내주시면서 조카가 국악방송에 입사했습니다. 좋은 방송국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조카분이 누구시죠?

한다. 개구리 춤추며 노래를 부른다. 산들 산들을 바라봐 시원한

하고 꽃맞이 어머리를 쓴다 황혼이 들기 전에 황소야 아그스 가자 이래.

0: 자들 아니 뭐지 못하리라.
1: 이한철의 청어이들인 햇살 2부 첫 곡은 전태용의 소리로 창부타령 함께 들어봤습니다. 청어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분 2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오늘은 2001년 혜성처럼 등장한 3인조 혼성 밴드 스쿨이라는 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오늘은 2001년 혜성처럼 등장한 3인조 혼성 밴드 스쿨이라는 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팀의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짧은 활동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 가물가물하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노래는 아, 이거 들어봤다 무릎 탁 치실 그런 노래입니다. 줄리앙이란 노래고요. 가사 내용은 별거 없어요. 줄리앙이 남자친구 이름인데 혹은 뭐 남사친 이름인데 피자를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피자를 만들어서 배달하는 내용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멜로디, 연주가 신나거든요. 언제 들어도 신나는 음악. 당시 뭐 생각해보면 2000년대 초반하면 댄스 음악이 아주 강세였고요. 가끔씩 락 발라드 곡들이 차트에 올라있는 그런 모습인데 전혀 주류가 아닌 경쾌한 락 사운드로 등장한 것이 아주 이례적이면서도 반가웠습니다. 당시 고교생이었던 윤소현 이 보컬리스트의 생동감 있고 자유분방한 보컬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듣죠. 스쿨의 줄리앙입니다.

0: 한 주간의 이슈 가운데 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야기들을 모아왔습니다.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알알뉴스. 자,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오셨는데요. 연휴 잘 보내셨죠?
1: 아, 예. 일단 저 인사부터 안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0: 예, 인사와 안녕하세요. 더불어 연휴 때 뭐 하셨는지도 알려주십시오.
1: 아, 뭐 연휴 예나 지금이나 원래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공휴일 이렇게 빨간 글자라고 해서 뭐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아, 저는 이제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
0: 왜?
1: 애가 안 가요.
0: 어디를 안 가요?
1: 어린이집.
0: 아, 연휴 동안?
1: 예, 그렇죠.
0: 아,
1: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육아를 쉬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달력에 이제 연휴 있는 게 예. 부담이죠.
0: 내가 웃는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빨간 날이 빨간 예. 날로 안 느껴지는.
1: 조금 더 수척해지지 않았나요?
0: 진짜요. 그러네요. 아이고, 그나저나 남해안에 네. 엄청난 비가 쏟아졌더라고요. 그 소식부터 얘기 나눠보죠.
1: 네. 경남 거제 통영 이쪽의 피해가 상당히 막심한데요.
0: 예. 예,
1: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자정부터 18일 오전 5시까지 경남 거제에는 9

0: 본격화됐는데 그 산사태도 났고 주택도 침수되고 해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신 분들이 또 아직도 240여 명 계세요. 그래서 이틀째, 사흘째겠네요. 오늘 이제 그래서 임시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 아이고, 빨리 복구가 돼서 생활로 복귀를 하셔야 될 텐데요.
0: 예, 그런데 딱 요 시점에
1: 예.
0: 그 온라인에서 좀 주목을 받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1: 오.
0: 미국에서 벌어진 급류사고 영상인데요.
1: 예.
0: 미국 애리조나주의 사비노 캐년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여기가 하이킹 명소로 되게 유명한 곳이래요.
1: 아, 그래요?
0: 예. 네, 자전거를 탄 남녀 한 쌍이 발목 높이 정도 잠긴 그 계곡 통행교를 이제 자전거 타고 건너는 거죠.
1: 오.
0: 그런데
1: 뭐 빠르게 가면 지나갈 수 있겠네. 물 좀 튀겠지만 요 정도?
0: 발목이니까요. 뭐. 네. 근데 그 순간 균형을 잃은 여성이 자전거와 함께 쓰러지더니 그냥 급류 속에 갇혀 버렸어요. 못 나왔어요.
1: 야, 발목 정도 되는
0: 네.
1: 물인데도요.
0: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다급하게 힘을 합쳐서 막 사람을 끌어올리는데도
1: 예.
0: 엄청난 그 급류 때문에 도통 못 일어나는 거예요.
1: 아, 급류의 힘이 엄청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0: 네. 요것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영상이고
1: 예.
0: 최근에 갇혀버렸어요.
1: 오.
0: 못 나왔어요.
1: 야, 발목 정도 되는
0: 네.
1: 물인데도요.
0: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다급하게 힘을 합쳐서 막 사람을 끌어올리는데도
1: 예.
0: 엄청난 그 급류 때문에 도통 못 일어나는 거예요.
1: 급류의 힘이 엄청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0: 네. 요것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영상이고
1: 예.
0: 최근에 뭐 계곡물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1: 아하.
0: 이런 것들. 정말 그냥 가족 단위로
1: 예.
0: 돌멩이 줍고 참방참방하고 놀다가
1: 갑자기
0: 사람들이 떠밀려 내려가더라고요.
1: 오.
0: 우리나라에서.
1: 조심해야겠네요.
0: 예. 근데 이게 급류가 불어나면 물의 힘이라는 게 되게 세잖아요.
1: 예.
0: 그래서 자동차도 밀어낼 수 있다고
1: 이야.
0: 하거든요. 이거 그러면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심이 얕아도 방심하지 말고 또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지나지 않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1: 예.
0: 중요할 것 같고요.
1: 그러네요.
0: 그리고 우리나라 이 비는 아직도 끝난 게 아니라고 해요.
1: 그래서 오늘도 비 소식 있더라고요.
0: 네. 그래서 무쪼록 위험한 곳 가지 마시고 안전수칙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1: 네. 비가 그쳤다고 해서 위험이 끝난 거 아닙니다. 집안 약해진 곳도 많을 텐데 복구가 끝날 때까지 모두 안전부터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봅니다. 올해 광복절은 유난히 친일 행적과

0: 처분했다 없다.
1: 없다 없어 지금.
0: 네, 네. 이렇게 하면 그 방법이 없었거든요.
1: 예.
0: 그런데 지금은 사실 어떤 강남의 땅을 그때 그 친일 재산으로 강남을 가지고 있던 걸 팔아서 만약에 분당에 땅을
1: 예.
0: 샀다라고 하면 분당에 땅산게그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1: 그렇죠.
0: 그게
1: 네.
0: 대가가 없었으면 거기에 땅을 살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추적을 해서 환수하도록
1: 아하.
0: 한다라는 거를 명문화 해놓은 게 이번에 2기 조사위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1: 예.
0: 또두 번째로는 신고 포상금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1: 오.
0: 원래 이번 정부가 뭐 담합 같은 것도 좀 신고 포상금 제도로 많이
1: 네,
0: 잡아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주변에 환기도 시키고 관심도도 끌어내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환수를 하게 되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계획을 정부는 세우고 있는 겁니다.
1: 좋네요.
0: 근데 이번에 조사위가 2기잖아요.
1: 예.
0: 1기 때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이때가 많이
1: 네,
0: 잡아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주변에 환기도 시키고 관심도도 끌어내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환수를 하게 되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계획을 정부는 세우고 있는 겁니다.
1: 좋네요.
0: 근데 이번에 조사위가 2기잖아요.
1: 예.
0: 1기 때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이때가 참 시끌시끌하게 통과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고,
1: 예.
0: 2005년 때였습니다. 1기가 활동을 했는데 이때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는데
1: 예.
0: 친일재산귀속법이라는 게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간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조사위 1기가 2006년부터 한 4년 정도 활동을 했어요.
1: 예.
0: 그렇게 해서 토지도 2,300여 필지를 국가에 귀속을 시켰고,
1: 오, 규모가 큰데요?
0: 네, 한 금액으로 2,370억 원 정도? 그래서 꽤나 성과, 이 정도의 성과는 있었는데,
1: 아하.
0: 2010년까지 활동을 한 거예요.
1: 지속적인 활동이 아니고 그냥 4년
0: 네,
1: 정도밖에 못했네요, 활동을.

0: 있도록 이번에 법을 만든 게 이번에 조사위 2기 활동인 거예요.
1: 예.
0: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데 앞으로도 첩첩산중입니다.
1: 그래요?
0: 예, 그 하영 씨의 증조부라서 문제가 됐던 이 안상호.
1: 네.
0: 행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1: 아하.
0: 그런데 친일 인명사전, 뭐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이름이 없잖아요.
1: 예.
0: 이게 법이 정한 친일 재산 환수 요건이 상당이라서 문제가 됐던 이 안상호.
1: 네.
0: 행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1: 아하.
0: 그런데 친일 인명사전, 뭐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이름이 없잖아요.
1: 예.
0: 이게 법이 정한 친일 재산 환수 요건이 상당히 좁고 까다롭습니다. 이 재산까지 이제 환수를 하려면
1: 네.
0: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해야 되는데
1: 아하.
0: 예를 들어서 그 세 가지가 다 이런 거예요.
1: 예.
0: 을사조약이나

0: 요게 다 증거로 남고 이예 이게
1: 너무나 눈에 띄는 그런 네. 친일 행적을 해야만 이게 해당이 되고 재산 환수가 가능하다.
0: 사실 우리가 막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지만 예. 뭐 순사로서 이제 고문하고 오. 이런 사람들 여기 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1: 조력자들 또 얼마나 많겠어요.
0: 네. 그런데 그 일제가 조선인한테 그 당시에 공작, 후작, 백작 같은 자귀를 아무한테나 주겠냐고요.
1: 그러니까
0: 이게 너무 조건이 까다롭고 어렵고
1: 조건을 더 확대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0: 그리고 이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예. 조건에 봤지만 예. 뭐 순사로서 이제 고문하고 오. 이런 사람들 여기 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1: 조력자들 또 얼마나 많겠어요.
0: 네. 그런데 그 일제가 조선인한테 그 당시에 공작, 후작, 백작 같은 자귀를 아무한테나 주겠냐고요.
1: 그러니까
0: 이게 너무 조건이 까다롭고 어렵고
1: 조건을 더 확대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0: 그리고 이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네. 조건에 해당하는 정말 찐 중에 찐 친일인데도 후손이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재산은 예. 친일로 얻은 게 아니고 우리가 애써서 사업해서 만든 건데요. 라고 해서 소송 걸면 아, 여기서 또 막히는 거예요.
1: 그걸 국가가 증명해내야 되는 거네요.
0: 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도 정치권에서도 언급을 한 인물이 콕 집어서 언급한 인물이 있는데 이해승이라는 사례가 있어요.
1: 이해승?
0: 네. 네. 이완용하고 버금가는 그 매국 행위를 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일제로부터 후작 자기도 받았어요.
1: 우와.

0: 최종시일 입고 나서 정말 들끓었던 게 뭐냐면 또 그 예. 분들의 그런 대처, 대응 오. 방식, 어떤 태도와 세계관 이런 것도 문제였고 한 역사학자라는 분이 예. 배우 하영 씨 일을 두고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한 일이 있었는데
1: 아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
0: 그러니까 그 글에 어느 정도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함부로 사람을 낙인 찍지 말고 마녀 사냥하지 말고 조심히 지켜보자라는 취지의 그 내용은 알겠으나 네. 여기서 이제 의사 집안이 자랑 의사 집안이 자기 집안을 자랑한 게 괘씸죄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썼다가 글을 삭제했거든요.
1: 아하.
0: 근데 제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친일 행위에 대한 이런 단죄 조사위 활동 국

0: 그 안상호 행적을 보면서 제가 댓글도 되게 많이 보잖아요.
1: 예.
0: 그럼 가끔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너는 뭐, 그 친일 했을 것 같지 않냐, 너도. 어? 독립운동,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비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 아하.
0: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정말 이제 보통 사람들, 그리고 제가 또 겁이 많으니까,
1: 예.
0: 뭐, 방관까지는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모임, 독서 모임 가지 마. 저런 데말 섞지 마. 집에 빨리 들어와.
1: 예.
0: 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까지는 할수 있었겠지만, 마을 사람들을 이제 고문하고 직접,
1: 그러니까요.
0: 그거는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1: 그럼요. 네.
0: 그래서 이 지금의 어떤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왜 그렇잖아요? 매국이 늘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고 기득권이고 독립운동했더니 패가망신하더라라는 말들 우리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1: 예.
0: 요게 길게 가면은 어떤 국민의 공정성을 다 무너뜨리고 패배의식을 키우는 게 아닐까 싶어요.
1: 네.
0: 그래서 이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로서 이제 이런 청산을 굉장히 잘해야겠다, 이번 기회에. 좀그
1: 맞아요.
0: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1: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아주 일을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0: 서비스를 어디서 하는 건가요?
1: 그러니까 그 옥바라지 대행 업체 이런 데가 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수용자한테도 어쨌든 간뭘 넣어주고 그런
0: 아.
1: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0: 예.
1: 그리고 뭐 각종 업무를 대행해주는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런 것까지 이제 매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0: 그러면 상대 남성은
1: 네.
0: 누가 이거를 하는 거죠?
1: 일반인 남성들, 그러니까 구치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고
0: 예.
1: 또 다른 교도소에 수감된 남성이라고 해도 할수 있어요.
0: 아,
1: 누구든지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0: 신기하네요. 네.
1: 그래서 업체 관계자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예쁜 사람을 소개해주면 돈을 많이 받고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한 달에 몇백만 원씩도 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0: 예.
1: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일부는 여성한테 가긴 가요. 영치금으로 지급이 되고.
0: 예.
1: 그래서 또 연결된 남성이 뭐 연애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또 추가로 영치금을 또 넣어줄 수 있겠죠. 예.
0: 어느 교도소에 있는 누군지 아니까.
1: 네. 그런 뭐 주장도 누군가가 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그래서 이런 배경에는
0: 예.
1: 그

0: 알려졌습니다.
1: 오.
0: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눈으로 보기도 불편한데,
2: 예, 민망하다.
0: 근데 또저 사람들 맨몸으로 저렇게 몸 만지고 부딪히고 하면 운동기구 쓸 때, 공용 운동기구 쓸때난 너무 찝찝하다. 위생 문제가 생길 수
2: 아,
0: 있다.
2: 그럴 수
0: 예,
2: 있겠네요.
0: 요런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2: 아하, 날씨가 덥긴 하지만 이게 함께 쓰는 공간이고 또 그런
0: 네.
2: 기구들이라서 위생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입니다.
0: 예,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시가 계도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2: 예.
0: 물론 강제력은 없어요. 그래서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권고하는 거고, 그래서 11개 한강공원에 상의를 입어라 안내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정도,
2: 네.
0: 그리고 또 순찰 중에 보이면 권고하는 수준, 요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계자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2: 아하.
0: 인률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현수막을 설치하는 정도,
2: 네.
0: 그리고 또 순찰 중에 보이면 권고하는 수준, 요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계자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2: 아하.
0: 인률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울시의 계도 활동 소식에 반발하는 분들도 있어요.
2: 오.
0: 온라인 러닝 커뮤니티들 보면
2: 예.
0: 자신 있는 모습인데 어떠냐?
2: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0: 네,
2: 이름이.
0: 오히려 건강한 취미 아니냐라든가, 길에서 흡연하는 것보다는 덜 불쾌하다, 이런 옹호 의견도 있습니다.
2: 근데 뭐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기가
0: 네,
2: 다르니까요.
0: 그래서 그 상의 탈의가 뭐 당연히 뭐 이렇게 불법적인 건 아니잖아요.
2: 예.
0: 그렇지만 이제

삶은 늘 현실을 위협하며 다시금 불안한 과거로 흘러가기에 그 과거 추억 삼아 힘겹게 어둠을 밝히는 촛불 하나 오진 바람 앞에 힘겨운 춤사위 이어가는구나. 조그만 한 민들레 홀씨 바람 뛰어 날리듯 어느새 곁에 다가와

이렇게 내렸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42까지였는데 뒤에는 이렇게 보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거 뭐 어린 마음에는 이런 이런 악보 어딨어? 이런 악보가 이걸 누가 보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테이프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42까지 목 쓰는 기법이다. 틀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제 논문을 써둬야 되는데 그림형 식임새에 관한 연구를 좀 한번 써봐. 서원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니, 아, 어머니 선생님 그게 있는데. 그 테이프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 테이프가, 하,

이아지는 깊이 있는 판소리와 맑고 호소력 있는 음색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리꾼인데요. 이번 공연에선 신성진 밴드마스터를 비롯해 판소리와 밴드 사운드, 대금의 선율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입니다. 같은 날 서로 다른 매력의 두 무대에서 우리 음악의 새로운 즐거움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8월 27일 같은 날 서로 다른 지역에서 펼쳐지는 두 개의 국악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광명시민회관 공연장에서 열리는 춤앤 사운드 시그널입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요. 전통 춤과 현대음악이 만나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내는 퍼포먼스인데요. 공연 제목인 시그널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신호이자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오래된 몸짓과 새로운 사운드가 서로 충돌하고 어우러지며 전통이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무대 위에 담아냅니다. 무대엔 장인숙 희원무용단과 시오트가 함께합니다. 이어서 소개할 공연은 대전시립연주원국악원 작은마당에서 열리는 국악대전 젊은판 프로젝트 빛의 공연입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30분 대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국악인들의 창작그룹 프로젝트 빛이 관객들과 만납니다. 이번 공연에선 입춤을 바탕으로 한 춤 산조, 대풍류를 새롭게 풀어낸 유영, 역동적인 몰이, 남도 민요 연곡 연화와 창작곡